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온 나라의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모든 산들에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우리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락원으로 꾸려가는 우리인의 행복한 생활 모습을 반영하여 1960년에 창작된 가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의 심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천, 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년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나라의 모습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단중왕이 펼친 수도건설의 웅대한 구상 따라 전전되고 있는 평양의 모습도 그러하지만 지방의 많은 지역들이 희한하게 변모되어 사람들을 놀래우고 있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현실들을 대할수록 세계가 경탄에 마지 않고 우리 자신들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지방 변혁의 새 시대를 안아오시려 심혈과 노고를 끝없이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애국 헌신에 불멸할 자욱자욱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 주시려 오늘도 숭엄이 어려웁니다. 2024년 7월 신포시의 바닷가 기슭에서 진행된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회장의 숭엄이 휘날리던 붉은 단깃발이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며 신포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종철 동지는 말합니다.
1: 못 잊을 그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풍어동 지구 앞바다 수역에서 밥조개와 다스마 양식을 잘하면 척박하고 경제력이 약한 신포시가 3, 4년 후에는 공화국의 시군들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부자시가 될 수 있다고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를 새세기 양식업이 본보기적인 실체로 훌륭히 꾸려 신포시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아서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정말 어쩔 수 없는 일로만 여기던 그런 낡은 관점을 좀 더 일찍이 돌아버렸다면 또 자기 살림을 더욱 간지고 알뜰하게 그려 나갔더라면 나라 일로 그토록 바쁘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 이런 진심까지 끼쳐 드렸겠습니까? 지방이 변하고 흥성하는 시대에 심포시가 번창하고 말 그대로의 부자씨가 되어 이 고장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셨다는 혁명활동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 심포시 사람들은 머지않아 세상에 부름없는 새 생활, 새 행복이 주인공이 된다는 한의와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었습니다.
0: 지방의 자연부원, 경제적 자원을 잘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방경제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력을 통일적으로 발전지향 쪽으로 끌어올리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그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자그마한 배를 댈 잔류 하나 없는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 현장에 모래불을 밟으시며 널려져 있는 해장 밧줄이 언제 배 추진기에 감길지 모르는 위험한 뱃길에 서슴없이 나서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2024년 12월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사랑하는 신포시 인민들이라 정답게 불러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그 용상이 뜨거운 격정 속에 오려온다고 하면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지배인 한철수 동지는 말합니다.
2: 이로부터 풍무기를 날리며 돌아오는 배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거장 투유의 이처럼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포 사람이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이러한 모습들을 항상 생각하며 성장해왔는데 우리 원수님 시대에 와서 자기 고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이지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 고장에 이런 복이 차려지게 될 줄이야 누군들 생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그가 도시에서 살건 산골에서 살건 바다에서 살건 다 같이 따사로운 한품에 품어 안으시고 보다 행복할 내래로 이끌어 주시는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심포시 인민들이 소리치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0: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던 그날 선진적인 바닷가 양식업의 첫 표본 기지를 커다란 기쁨 속에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라곤군의 또 하나의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일도 세우실 구상을 피력하셨습니다.

0: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황명철 동지는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말합니다.
1: 심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의 준공식이 진행되던 그날 앞으로 건설될 바닷가 양식기지들은 마땅히 심포시 것보다 더 선진적인 것이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철저히 부합되면서도 지방경제 발전을 실속 있게 또 이제 전망성 있게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신 경향은 청규성지 사랑어린 말씀에 접했을 때 우리들은 정말이지 모두 감격에 목매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공이 그날에는 전국적으로도 제일 작은 군에 속한 라롱군의 발전 전망은 바다를 잘 이용하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라롱군이 이름 그대로 길이 흥하도록 확실한 발전 토대를 갖춰주고 또 이제 자랑할 만한 사회주의 라군이 본보기를 창조하자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향은 청규성지 소망. 그것은 진정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실 위대한 우리 어버이 결사의 의지, 분투의 맹세였습니다.
0: 라곤군에도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의 경이적인 변혁과 아름다운 생활이 깃들게 하시려 그리도 마음 쓰시며 하나하나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 격동적인 실행 단계의 첫삽도 몸소 떠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지방 면역의 특색 있는 창조물, 동해의 또 하나의 선경으로 떠오르게 될 라곤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 착공식장에 세차게 끌어번졌던 감격의 불도가미를 돌이켜보는 함경남도 라곤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철 동지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2: 사실 우리 라곤군은 나라적으로 제일 작은 군에 속하고 무슨 일 하나 하자고 해도 애로가 많아 마음속으로 뭘 어떻게 하면 군을 죽여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마음을 헤아리시어 경애하는 청유성지께서는 라곤군이 이름 그대로 길이 흥하도록 진이 명당 자리도 잡아주시고 희한한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오천마을의 설계도를 펼쳐주시어 이제는 온 세상이 다 아는 군으로 눈부신 정변을 마중해가는 역사의 고장으로 되었습니다. 착공식장에서 우리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이용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해주시며 라곤군 사람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불면불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청수동지의 결화 같은 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세계하십니다.
0: 세면이 육지로 안전하게 둘러막힌 이곳에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건설하는 것과 함께 해안지대 특성이 살아나게 살림집들까지 완벽하게 일떠세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구의 오천마을을 라곤군에 선물하자고 한다고, 앞으로 이 오천을 라곤포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기쁨 속에 말씀하신 우리 어머니. 정녕 인민을 위해 한 가지 일을 해놓으시면 벌써 또 다른 일을 구상하시고 백을 주시면 앞으로 천을 주실 일념으로 본영의 설계도를 끝없이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혼신에 숭고한 세계는 과연 시작은 어디이고 그 끝은 어디인지. 라곤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던 그날 그림같이 아름다운 라곤포의 전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이 다시금 귀전에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하여도 모래뿔뿐이던 이곳 허구가 오늘은 행복의 라곤을 소리쳐 부르는 리상적인 문화 오천으로 전변되는 경탄할 만한 기적이 창조되었다고. 이 경이적인 발전 속도는 사람도 산천도 몰라보게 변모되는 사회주의 조선의 오늘을 대표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직관해주는 자랑찬 축도이라고 금지높이 천용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녕 도처에 펼쳐진 위대한 전변들은 천리의 안의 선견지명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세련된 용도가 하나 올린 빛나는 제국이고 우리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멸의 요정에 갖춰진 경애하는 총비수동지의 천만 로고와 맞바꾼 은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최상의 경지에서 채워나시고 성스러운 요정을 끊임없이 요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수동지의 웅대한 미상과 열화 같은 사랑, 완강한 실천력에 또 받들려 이 땅 위에는 위민 혼신의 기념비들이 줄기차게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 주시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무도히 건경고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히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기마,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예보가 있고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특집, 어머니 우리 당의 따사로운 품.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혁명적 당권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 특집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19시 음악을 감상하시고 19시 50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가자 우리식으로. 20시 보도, 20시 13분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21시 종합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예보가 있습니다. 22시 보도, 22시 29분 방송국 어머니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실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보도입니다. 수도 시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을 두고 언제나 마음 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2018년 8월 3일 세용의 무궤도 전차와 궤도 전차를 보아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 무궤도 전차 공장 직장장 박신혁 동무는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세용의 무궤도 전차 생산 정령을 요해하시고 공장을 우리나라 윤전기계 공장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공장으로

0: 나라의 역외 운수 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중추공장으로 전면시킬 때에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뜻깊은 그날 경려하는

0: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미한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 사랑을 온 몫으로 절감한 날이었습니다.
1: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이 새롭게 만든 궤도전차도 보아주시면서 당의 사상과 로선을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뒤침도 없이 무조건 결사 관철에 나가는 이런 노동계급이 있기에 우리에게 뚫지 못할 난관이란 없다고 긍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양 무궤도전차공장 기사장 조인찬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잊지 못할 그날 경미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가 만든 세형의 무기도전차의 첫 선님이 되시어 시운전 운행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경미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단잠해둔 깊은 밤 현지에 나오시어 세형의 무기도전차는 낮에 보아도 멋있고 밤에 보아도 멋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도전차와 기도전차가 고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멋있을 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만족해하시던 경미하는 청비서 동지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언제나 가슴에 새겨안고 우리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오늘도 생산 정상화의 덤을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한 대의 무기도전차를 만들어도 우리 공장의 것이라고 당당히 자부할 수 있게, 바로 이것이 우리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안팎으로 못 들어진 우리 시계 무게도전차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일터마다에서 계속 혁신의 불길을 힘차게 지펴올리겠습니다.
3: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첫해 투쟁 목표를 기호히 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족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 비약과 혁신의 기상이 나대치고 있습니다. 당 중앙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제일가는 체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과감한 투쟁의 날과 달을 줄기차게 이어온 천성 청년 탄광 팔갱 손철 차탄 중대원들이 상반년 기간 많은 속탄을 증산하고 6월 계획을 261%로 넘쳐 완수한 소식은 온 나라를 새로운 기적 창조로 들끓게 했습니다. 조선 사람이 강야한 정신력과 설기를 남김없이 떨치며 전성에서 타오른 혁신의 불길은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타번지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7월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됐습니다. 국가건설의 초구에서 가장 값높은 공헌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석탄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수천족 지하막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 발동에 만사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한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생산자 대중 속에 들어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인식시키는 정치 사업을 방법론 있게 전개하면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오기는 고지 점령의 선두에서 강력한 견인의적 활약을 할 것을 바라는 당의 뜻을 받들고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의 단부들이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어 7월 기획을 수행했습니다. 천성청년탄광 팔갱 손철차탄 중대원들이 능력의 한계에 대담하게 도전하며 증선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당 앞에 맹세다진 대로 년간 계획을 7월 25일까지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손철차탄 중대가 지피올린 혁신의 불꽃이 애국운동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이팔직동 청년탄광, 의령대 청년탄광의 단부들도 한교대 도하기, 한탄차 도하기, 다음교대 도와주기를 발발이 벌리며 유납기업소적인 계획 수행에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을 고조시키며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 7월 한 달 동안 수천 톤의 석탄을 증산했습니다. 풍곡 청년탄광에서는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보유 7월 계획을 140% 이상 넘쳐 수행했으며 인포 청년탄광, 남독 청년탄광, 해안 청년탄광에서도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양의 석탄을 캐냈습니다.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 강동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촌내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탄부들도 교대 간 협동을 강화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며 석탄산을 높이 쌓았습니다. 금속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자립의 창조정신, 창조본대로 생산적 악향을 일으켰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강철조 은사들이 장거리 종강수송관 운용을 정상화하고 산소

0: 화석용광로의 운영 기술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한편, 물류, 연료의 배합 비율을 바로 정하고 선진적인 작업 방법으로 선철 아변강제 생산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굴지의 쇳돌 생산기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박토 처리를 앞세우고 채굴, 운광, 선광 설비들의 실동률을 끌어올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철전광 생산을 1.2배 이상으로 장성시켰습니다. 부룡 합금 철공장, 흥남 전국공장, 은율광산, 장산광산 등에서도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힘을 넣어 생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새 기준 세계력 창조의 불길은 화학공업 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으로 생산공정의 기술경제적 지표들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설비들의 조작과 운전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해서 계획보다 훨씬 많은 비료를 생산했습니다. 천송청년탄광탄부들의 증산투쟁에 호응해 나선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생산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가치 있는 창의고안들을 받아들여 7월 계획을 기한전에 결속했습니다. 순천화학연합기업소, 평양고무공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등에서도 물류, 연료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공정 간 협동을 보다 강화해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력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기급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전력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는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앞세워 석탄 소비량을 극력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7월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발전설비들의 기술개건 사업에 힘을 놓고 있는 평양화력발전소, 성천강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의 기술자 노동자들이 전력생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했습니다. 수풍발전소, 장진강발전소, 강기청년발전소, 태천발전소를 비롯한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도 수력구조물 관리를 간직히 하고 과학적인 물관리 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성과를 부단히 확대했습니다.
1: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돌려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운정 속에 남포 학생소년공전이 와우도구역 체육촌 지구에 훌륭히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외국어 소조실, 프로그램 개발 소조실, 선풍금 소조실을 비롯한 소조실들과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후생시설이 굳준히 갖춰진 궁전이 건설됨으로써 학생 소년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로 키울 수 있는 과외 교양기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새 세대들의 교육 교양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소년 궁전을 본뜻하게 일도세울 목표 밑에 건설 역량을 편성하고 자재 보장 대책을 선회시키면서 공사를 박력 있게 내밀었습니다.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후대들을 위한 또 하나의 창조물을 건설한다는 긍지를 안고 선진적인 공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방대한 건축 공사를 질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남포 학생 소년 궁전 주원 공식이 2일 시원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서창렬 동지, 시안의 일꾼들, 건설자들과 궁전의 교직원 학생 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남포 학생 소년 궁전은 우리 아이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아끼고 내세우는 어머니 당의 사랑이 떠올린 결정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궁전 일꾼들과 지도 교원들이 훌륭한 교육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준 당의 크나큰 은정을 세계안고 재능 있는 과학자, 예술인, 체육 선수 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낼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학생 소년들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조국의 미래를 또 메고 나갈 혁명 인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열성적인 후원자 학부형이 되어 후대 교육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궁전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0: 보통교육부문 교수방법토론회 및 교양흉문 발표회 2026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중앙교수강습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와 발표회는 학생들을 혁명실천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일 때 대한 당정책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교류하고 일반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여러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와 발표회에서는 평양시와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0: 평안남도 등의 보통교육부문 일꾼들과 교원, 교양원들이 창조한 새 교수 방법, 교양 경험들이 교육학적 효과성과 인식교양적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1: 횃불컵 축구 경기가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일성 경기장과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기에서는 남녀 축구팀들이 각각 3개조로 나뉘어 조별 연맹전을 치르고 매 조에서 1, 2위를 한 팀과 3위 팀들 중 성적이 높은 2개 팀이 준준 결승 단계에 진출해서 승자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 가조, 여명팀, 횃불팀, 제비팀, 소백수팀, 나조, 압록강팀, 기관차팀, 선봉팀, 리명수팀, 다조, 평양팀, 사이어팀, 월미도팀, 경공업성팀, 여자, 가조, 소백수팀, 기관차팀, 압록강팀, 내고양팀, 나조, 평양팀, 제비팀, 리명수팀, 갈매기팀, 다조, 월미도팀, 봉화산팀, 횃불팀. 2일에 진행된 남자 축구 경기에서는 소백수팀이 여명팀을 3대0으로, 횃불팀이 제비팀을 2대1로, 여자 축구 경기에서는 내고양팀이 소백수팀을 3대0으로, 압록강팀이 기관차팀을 5대1로 이겼습니다.
0: 다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7월 31일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새 세대 첨단 전투기라고 요란하게 광고하던 전투기가 추락한 것과 관련해서 그 원인을 해명하기 위한 복닥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기형 리오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고온, 초론을 비롯한 중부이남의 일부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함경북도를 위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대동, 위원, 촌내를 비롯한 소이안, 내륙,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하, 개풍을 비롯한 중부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룡송, 창송,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촌을 비롯한 중부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경원을 비롯한 함경북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화평, 배감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비오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예견되는 강수량은 10mm 미만입니다. 내일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경원을 비롯한 함경북도 내륙의 국부족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호촌, 배감을 비롯한 함경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10mm 미만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비오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삼촌, 회창을 비롯한 소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7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5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4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생,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희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 라선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35도씨, 신의주 35도씨, 해주 35도씨, 사리원 35도씨, 강계 35도씨, 문산 31도씨, 함흥 31도씨, 청진 27도씨, 해산 32도씨, 남포 33도씨, 라선 25도씨, 개성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실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운산,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충진과 라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6도씨, 34도씨, 신의주 26도씨, 34도씨, 해주 26도씨, 36도씨, 사리원 26도씨, 35도씨, 강계 23도씨, 33도씨, 운산 25도씨, 31도씨, 함흥 25도씨, 31도씨, 충진 23도씨, 28도씨, 해산 22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4도씨, 라선 22도씨, 27도씨, 개성 26도씨,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일 저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일 저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첫

0: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저선소의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저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일과 9일 저선동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저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저선소의 해상에서는 동풍이 저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0일 저선동 해상에서는 동풍이 저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저선서의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천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거전적 명작 꽃 파는 처녀를 보내드렸습니다.

0: 무도의 수위경보, 8위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하,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이 시간에는 1990년대에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곡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 위협이 거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 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 당의 따스러운 품. 위대한 조선노동당에 대하여 칭송할 때면 우리 민 누구나 제일 먼저 떠올리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 눈물이 휘어졌건만 지금도 아이쪽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서정시 어머니. 노동당의 손길 아래 이 땅 위에 창조의 기념비들이 솟아오르고 우리의 국기가 크나큰 영광으로 빛날 때에도 이 시가 울려나오고, 노동당의 사랑이 집집의 문을 두드리고 곡절 많은 인생들이 새 삶을 받아 안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 시를 생각하곤 합니다. 서정시가 세상에 나온 지도 어언 4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까지도 변함없는 생명력과 치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0: 과학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정의는 결코 과학적 탐구나 철학적 연구로 얻어진 결실이 아니라 사연 많은 인생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고귀한 진리입니다. 우리 당의 역사의 갈피마다에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행로와 함께 사랑과 정으로 가득 찬 눈물겨운 화폭들도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독고철남 선생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가지각색의 집권당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국가의 운명으로부터 내 사람의 인생에까지 위대한 변혁의 손길을 미친 당은 오직 조선노동당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오늘도 우리는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 2013년 1월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을 뜨거운 격정 속에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두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라고,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양심을 기중히 요구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의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이십니다. 자자구구 되새긴다면 병든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마음속 상처를 안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참다운 삶의 길,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대호에 세워주신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사랑, 그 운정이 눈물겹게 오리옵니다. 그 품속에서 두 번 다시 태어나 인생의 영광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얼마이며 그 진정의 마음이 끌려 그 품 떠나 못 산다고 외치는 인민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졸졸한 것입니까?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 땅 위에 아로새기며 내일 매시각 인민을 울린 위대한 오보이의 진정은 오늘 온 나라 천만 인민의 가슴 가슴을 뜨겁게 달궈주고 있습니다.
0: 인민에 대한 여러 같은 사랑은 인민과 사상도 뜻도 하나, 핏줄도 하나로 이은 혁명의 위대한 영도자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돌보듯이 인민들을 차별 없이 대해주고 따뜻이 품어주는 사랑과 믿음의 품, 바로 그 품이 우리 인민이 온 넋을 송두리째 맡기고 우러러 따르는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품입니다. 우리 인민을 위대한 인민으로 하늘 높이 떠올리시고 그 인민 모두를 품어 안아 운명도 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인민 사랑의 역사를 수놓아 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사람들은 지금도 28직동 청년 탄광, 구갱, 굴진, 삼소대 굴진공들과 더불어 온 나라를 격동시킨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성혁 동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2: 사실 구들로 말하면은 덧없이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개진의 길에 들어선 청년들이었습니다.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에게 더 마음 쓰며 따뜻이 위해주는 어머니 당의 은혜에 천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할 일념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가 깃들어 있는 탄강으로 달려난 그들이었습니다. 하건만 더 큰 사랑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오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만 사람의 축복이 어린 새 살림집에 결혼상까지 차려주고 첫날 이불과 부엌세간까지 그쯤이 갖춰준 다심하고 사려 깊은 그 손길, 그들은 그 눈물겨운 사연을 온나라 대가정의 오보이신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삼가 아뢰이고 기호의 굴진 계획을 넘쳐 수행할 맹세의 편지를 삼가 올렸습니다. 그들의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신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원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는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졸세 위인의 믿음은 그들을 불사신마냥 솟구치게 해줬습니다. 석탄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참된 삶을 이어가는 나날에 그들은 온 탄강이 떠받드는 법회들로 온 나라가 다하는 청년 미풍선 부자들의 대화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0: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잘못 살아온 지난

0: 날과 결별하고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충성의 결의를 담아 언우한 탄광의 굴진공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서는 동지들의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보았다. 우리 당은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는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었고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재생의 길에 들어선 한 신원 부부의 꾸밈없는 인사를 편지에서 읽으신 날에는 동무들의 결혼을 축하한다고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란다고 정담아 축복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 진출한 청년들을 만나주신 그날에도 뒤떨어졌던 청년들이 자기들을 품어주고 키워준 어머니 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을 깨닫고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제일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견하게 여긴다고 높이 평가해 주신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태양이 있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 숨쉬듯이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열화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온 나라 천만 자식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보람찬 충성의 길을 금지 높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작년 대흥광산 부원 김복란 동지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1: 이 땅에 생을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바라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외하는 정비서 동지를 단 한순간만이라도 몸 가까이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온 나라 천만인이 꿈결에도 바라고 바라는 그 소원을 지방의 평범한 근로자인 제가 이루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지난해 12월 18일 장룡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던 날 경례하는 청비소 동지를 몸 가까이 배웠던 영광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장룡군 안의 전체 인민들은 경례하는 청비소 동지를 모시고 새 지방공업 공장들의 준공을 맞이하게 된 무상의 영광으로 세차게 꿇어본졌습니다. 저는 그때 준공식 참가자들의 맨 앞줄에 서 있었던 것으로 해서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제일 가까이에서 배웠게 된 무한한 감격을 안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영광의 시각이 다가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준공식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주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아니 글쎄 맨 앞줄에 서 있는 근로자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때 너무도 감격하여 미처 자기를 의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근로자들의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저의 손도 따뜻이 잡아주셨습니다. 순간 나는 솟구치는 격정으로 하여 심장이 금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울렁이는 마음을 애써 진정하며 저는 경의하는 그에게 장룡군 인민들의 한규 같은 마음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다정히 웃으시며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또다시 끓어오르는 충격과 격정으로 해서 목이 꽉 메어올랐습니다. 환희의 파도가 구비치는 준공식장에서 평범한 이 나라의 국민이 열린 고마움의 인사를 그토록 중히 여기시며 자신의 진정을 터놓으시는 우리의 경외하는 정비소 동지씨였습니다. 지방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려 지방발전 20승식 정책 실현이라는 고창한 창조 대전을 펼쳐주시고 지방의 곳곳마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꽝꽝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을 일도세워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그렇듯 하늘같은 운동을 안겨주시고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 듯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실 절절한 심정을 피력하시었으니 정녕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처럼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그 어떤 자그마한 만족도 모르시는 분 인민을 위해 고창한 창조물을 일도세워 주시고도 더 많은 일을 하실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으시며 만지무에 만짐을 더 넣으시는 위대한 혁명가.

0: 위대한 영도자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너무도 가슴 벅찬 체험이어서 그날 저는 경외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다녀가신 후에도 좀처럼 흥분을 눅자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준공식에 참가했을 때 죄스러운 마음으로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 앞에 죄를 지은 불미스러운 자식을 둔 사람이 어떻게 경외하는 정비서 동지를 농각가에 모시고 진행하는 준공식에 참가할 수 있으랴 하는 죄책감으로 심히 못애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당조직에서는 수십 년 세월 한 처서에서 묵묵히 나라를 위해 성실한 노동의 땀방울을 바쳐온 저의 애국심을 더욱 귀중히 여겨 꿈에도 생각지 못한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준 것이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군사복무를 하고 있는 마지와 막내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어머니가 경애하는 정비소 동지를 만나 뵈었다고. 군사복무를 잘해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정비소 동지의 크나큰 사랑에 꼭 보답하라고. 지금도 저는 영광의 그날 경애하는 정비소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더 드리지 못한 것이 정말 죄스럽습니다. 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마실 것을 바라는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아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됩니다. 정말이지 우리 원수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를 농각가에 배웠던 영광의 그날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뜨겁게 잡아주신 이 손으로 조국 번영을 위한 일감들을 더 많이 찾아하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전품으로 지니시고 미민 혼신의 자욱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유주의 내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우리는 그 품에서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우며 모든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 당의 따사로운 품.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도히 건경고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히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하,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모도입니다. 조국의 밀인 우리 학생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려 불면불위의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김종숙 평양방직공장에도 뜨겁게 우려 있습니다. 2014년 12월 공장을 찾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안겨줄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을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푸시겠다고 하시며 공장에 현대적인 가방용천 생산 공정을 꾸릴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현명사적 쾌양실 강사 장선희 동무는 2016년 1월 27일 또다시 공장을 찾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현대적인 가방용천 생산 공정을 꾸리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높이 치하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학생용 가방들이 볼수록 멋있다고 형태와 색깔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편리성, 기능성, 미약성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들과 당당히 견줄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공장에 꾸려진 가방용촌 생산 공정을 돌아보시며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완전히 국산화된 생산 공정, 당에서 바라는 우리식 생산 공정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종숙 평양방직공장에 능력이 대단히 큰 가방용촌 생산 공정이 꾸려진 데 맞게 학생들의 책가방은 물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방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경제 조직 사업을 실속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0: 이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학생 교복촌과 함께 여러 가지 질 높은 옷감과 각종 촌들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공장 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 쪽 역량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이는 과정에 청년들 속에서 수많은 혁신자들이 배출됐다고 하면서 공장 초급 청년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국성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교묘한 아버지 김종호 씨님께서 우리 공장에 학생 가방용촌 생산 공정을 꾸리도록 해주시고 몸소 공장을 떠나보신 그때로부터 온 공장이 생산 열기로 끌어번졌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준사운동이 세차게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김종숙 평양방직공장의 모든 청년 동료들은 생산 현장들마다에서 살아온 기적과 이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3: 과학적이며 안전한 비료 관리에 정력을 기울일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황해북도의 농촌들에서 장마철 습해와 무더위의 용량을 극복하기 위한 농작물 비료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0: 경영 강화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알 곡증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봉산군에서는 폭우에 의해 논뼈가 침수되지 않도록 물길과 논두렁 정리를 질적으로 하고 고온과 습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들을 빈틈없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린산군, 수안군에서는 앞선 비료관리 방법들을 도입하고 비료주기를 재배 형태에 따라 적용하면서 농작물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용산군, 신평군의 농장들에서는 한 포기의 곡식도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포전들의 예찰 초소들을 증설하고 비료관리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원군, 중화군 등에서도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방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배수로의 통과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 지방의 눈부신 변천상을 와시하며 지역의 대중문화 생활 고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강동군과 정평군, 개풍구역의 종합봉사소들이 새 생활, 새 문명을 향유하는 근로자들의 행복과 기쁨이 가득히고 있습니다. 종합봉사소들에서는 어머니 땅의 사랑과 은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잘 가닿게 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봉사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것과 함께 봉사 조직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군 종합봉사소가 다양한 봉사를 받으며 희열에 넘쳐있는 인민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로자들과 학생들은 국가망을 통해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 활성화와 학과 학습에 필요한 선진적인 과학기술 자료들을 열람하면서 단위발전의 핵심 미래의 요건들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향설비와 영사설비 등이 극진히 갖춰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니 감흥이 더 크고 정말 재미있다고, 이렇듯 훌륭한 종합봉사소가 꾸려진 고향을 자랑하고 싶다고 하는 주민들의 격정 넘친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정평군 읍지구의 특색 있게 솟아난 종합봉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봉사활동의 문화성, 현대성과 다양성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상업구의 진열대들마다에 가득 차 있는 갖가지 질 높은 상품들을 구매하며 기뻐하는 주민들의 밝은 모습은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멋있게 꾸려진 식당에서 구미에 맞는 각종 요리들을 맛있게 들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로 흥성이는 개풍구역 종합봉사소의 풍경도 이채로웠습니다. 미용실과 리발실에서 친절한 봉사를 받고 더욱 환해진 자기들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웃음꽃을 피우는 주민들의 얼굴마다는 지방인민들의 소원을 눈앞의 현실로 펼쳐주시는 자애로운 오보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의 정이 오려 있었습니다. 종합봉사소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참된 봉사자가 될 열의를 안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데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0: 다음,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7월 31일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은 동남부 지역에서 죽은 3마리의 멧돼지를 검사한 결과 이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멧돼지들이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감염지대가 설정되고 일련의 제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합니다.
1: 캐나다의 밴쿠버섬 앞바다에서 8월 1일 리히터 척도로 5.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앞서 7월 31일 칠레의 중부 앞바다와 메이코의 남부 앞바다에서 각각 리히터 척도로 5.2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조은경, 권주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더위 고온 경고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하,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천, 연안,

0: 서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감이 대나날이 꽃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의 새로운 면모와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 끝없는 행복을 반영해서 1963년에 창작된 가요 사회주의 락원 일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승패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인민대중을 향도하는 위대한 당,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자랑찬 역사를 과시하듯 내조국의 하늘가에 고세차게 나부뛰는 우리의 당기. 경건이 우러를수록 우리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고 그 불패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곧바른 승리 한 길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분멸할 업적이 숭원이 아니옵니다. 혁명적 당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전함으로 빛나는 혁명적 당, 주체혁명위협 수행에 강유력한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여러 노작들에서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실 철저히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가 역사의 선언으로 다시금 힘차게 울려퍼진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덕호철남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돌을 앞둔 2012년 4월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제도 사상으로, 그리고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은 주야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정립적인 사상들은 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사상을 시대의 지도 사상으로 종식하시기 위해 끝없는 노고를 기울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벌써 당대표자 해 이전에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용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주의 당이라고,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라고 천명하시었습니다.
0: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서 불면불위의 헌신과 노고를 바쳐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시고 그 기치 따라 나아가는 주체혁명의 필승불패성을 뚜렷이 천명하신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 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 당을 영원한 수령님의

0: 가상리전적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리소동제의 영도 아래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백성을 안아오는 위대한 정치로 더더욱 빛을 뿌리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다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96돌기의 연륜이 새겨지던 2022년 10월 17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으시고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새시대 우리당 건설 방향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기념 강의를 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이 숭음이 오려온다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과장 장영숙 동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기념 강의에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균열건설, 작품건설을 새시대 5대 당건설 방향으로 제시하시고 우리는 새시대 당건설 방향에 입각하여 당의 강화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함으로써 100년, 1000년을 담보하는 당의 면모와 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확신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처럼 우리 당을 정치적으로 원숙하고 조직적으로 굳건하며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균열에서 엄격하며 작품에서 건전한 당으로 건설할 때 대한 독창적인 5대 당 건설 방향을 제시하셨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는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균열건설, 작품건설을 새시대 당건설이 5대 로선으로 책정하였습니다.
0: 정녕 조선노동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범한 영도가 있어 우리 당의 빛나는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창당 위협이 실현된 혁명의 성지 당창건 사조관을 찾으시어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역사적인 연설은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80년사에 대한 긍지 높은 총화인 동시에 새시대 당건설과 활동의 근본 원칙과 방향을 뚜렷이 명시한 강령적 지침으로 됩니다.
2: 당창건 사조관 관장 권미림입니다.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청소 동지께서는 새로운 발전과 번영을 마주한 분수령에서 당창건 요든돌스를 맡게 되는 특별하고도 경사스러운 시각에 창당과 계승이 연대기를 돌이켜보는 것은 선열들이 시작하고 전진시킨 사회주의 위협이 종착점에 반드시 가다해야 우리 세대의 혁명적 의무와 본분에 대한 재인식, 재각성으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80년사가 위대한 것은 창당 자체도 독창적이지만 인민대중이 자주성 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리념을 자기 기치에 뚜렷이 새기고 그것을 변함없이 고수해왔기 때문임을 밝히시고 창당이 첫 기술계에서부터 철두철미 주체사상과 자기 인민을 믿고 인민이 힘에 우거하는 자생자결로서 사회주의 건설이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여 온 우리 당 특유의 여정에 대하여서와 우리 당이 사회주의 운동 역사상 최장의 집권사를 알아새겨올 수 있은 근본 비결, 당 건설의 기본 특징, 인류 종당사에 알아새긴 특출한 공적에 대하여 런술하셨습니다. 계속하시오 경향 청취자 동지께서는 전면적 발전기에 우리 당이 국가 건설과 당이 강화 발전에서 전망하는 리상과 목표,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방향과 재반 원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에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강령적인 연설은 창당의 첫 기술에서 높이 들었던 조선노동당의 숭고한 정치 리념을 100년, 1000년으로 굳건히 계승하여 우리 당이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가장 존엄 높은 사회주의 집권당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 수 있는 지침을 밝힌 불멸의 혁명대강 위력한 전진이 기치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시오. 조선노동당은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영원히 변색을 모르는 혁명적 당, 권위 있고 전도양양한 사회주의 집권당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 것입니다. 혁명적 당 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무도히 건경고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히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기마,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민족기아 꺽집을 펼치고 이 시간은 조띠 이중주와 여성기압종주 노을이 불타니 해조무는 백사장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이종주와 여성 기악 종주, 노을이 불타는 해조문은 백사장애를 보내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오. 주체의 당권설 위협에 휘황한 진료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사상 이론 업적은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가치관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도 역력히 어려워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철도성당학교 교원 리인호 선생은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가치관에 관한 사상이야말로 우리 당의 만년대계를 억죽같이 담보해주는 가장 정당한 사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애하는 청비성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중공식에서 하신 육사적인 연설에서 계승의 육사적 위협은 당간부 후비를 무장시키고 키우는 원종당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며 당과 혁명의 양양한 미래를 지향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은 당간부 양성기지를 훌륭히 꾸리는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가치관이라는 데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노동계급의 당이 위대한 창건과 용감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집권력과 영도력을 유지 강화하여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당간부 양성의 거점이 든든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당건설의 현 단계와 전망적 발전에 있어서 당의 투쟁 강령을 완벽하게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도 중대한 시기에 제시된 전략적 가치관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혁명적 당건설 위협 수행에서 변함없이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입니다. 전략적 가치관에 관한 사상이 있기에 우리 당은 당과 국가 건설, 혁명투쟁의 각 방면에서 능숙하고 견실하게 활약할 수 있는 핵심들의 체계적인 질적인 육성과 더불어 필승 불패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비상기 강화하며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그 이상의 장구함으로 꿋꿋이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가 전당 강화의 최전성기를 견인하고 우리 당의 절대 집권력과 향대력을 연구할 수 있는 새 시대 당간부 양성의 최고 전당, 가장 권위 있는 혁명대학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된 것은 당간부 양성을 천사만사에 확고히 앞세워 주체혁명의 계승성과 불패성을 영원히 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정비서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전역적인 용도의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비롯한 당간부 양성기관들에서는 유능한 새세대 당일꾼들이 수많이 자라나 우리 혁명의 창창한 미래는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철도성당학교 교원 최남철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 당간부 양성기관들 앞에는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계승한 혁명인재들을 훌륭히 키우는데 모든 힘을 다해나가야 할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창당의 리념과 정신으로 무장한 이상이 높고 신념이 투철하며 근면하고 열정적인 혁명가들을 키워내는 대로 지향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차적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우리 당의 장관 육사와 당중앙의 혁명 사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어 혁명선열들이 지녔던 순관 혁명관 인생관을 삶의 번영으로 간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사상적으로도 견실하고 사업 기품과 풍모에서도 완전히 일신된 세용의 혁명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냄으로써 우리 당의 만년대계를 옥족같이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0: 지난 6월 1일 경애하는 정비서동 측에서는 창립 82살 맞이하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축하 방문하시어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사상과 리념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하고 승관투쟁의 기치로 굳건하자면 반드시 도덕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가에게 있어서 투철한 사상과 함께 고상한 도덕은 신념과 인격을 다 잡아주는 쌍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도덕의식을 심어주고 도덕적 풍모를 실현시켜주는 것을 사상무장 못지않은 중요한 교육학적 과정으로 들어지고 모든 학생들을 순결한 혁명적 양심과 도덕의리심을 지닌 참된 인간으로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진정 우리 당 강화 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당중앙의 불멸의 지침이 있고 창당의 리념과 정신

0: 기차기 이온 전송 청년 탄광 활갱 소은철 차탄 중대원들이 상반년 기간 많은 속탄을 증산하고 6월 기록을 261%로 넘치어 완수한 소식은 온 나라를 새로운 기적 창조로 들끓게 했습니다. 조선 사람의 강의한 정신력과 슬기를 남김없이 떨치며 전성에서 타오른 혁신의 불길은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타본지요.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7월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됐습니다. 전반적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책임감을 안고 기계공업 부문 일꾼들과로 동계급이 대상 솔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대한중기계융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여러 가지 지구 장비들을 효과 있게 이용하고 가치 있는 창의 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전동기 생산을 일정대로 내밀었습니다.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과 평양 베어링공장, 안주펌프공장, 문천발부공장 등에서도 생산 공정들을 부단히 갱신하고 제품의 질량적 장성을 위한 기술혁신 사업에 힘을 넣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18 무사고 정시 견인 처가 운동이 불길 높이 철도 운수 부문 수송 전사들이 전국적인 7월 화물 수송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평양 철도국에서는 료일차 편성을 기동적으로 하면서 수송의 신속성과 원활성 보장에 주력해서 수송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했습니다.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켰었다는 책임감을 안고 함흥 철도국의 승무원들은 기관차 실동기 대수를 늘리고 운행 구간에 알맞는 운전 조작법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실적을 냈습니다. 개천 철도국, 총진 철도국에서도 화차 회귀 일수를 줄이고 정량보다 더 많은 물동을 수송하기 위한 집단적 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맡겨진 수송 과제를 더팀없이 수행했습니다. 한편 채취공업 부문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려 광물 및 요색금속 생산을 장성시켰습니다. 배가 된 용기와 분발력으로 연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 금껄광산 4억행 리송일 청년굴진소대, 7.1갱 운광4소대, 용광갱 박태선 영웅소대를 비롯한 금속광업융합기업소의 여러 단위에서 종전보다 운광능력과 발파능률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방법들을 도입하면서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장림광산에서 암질 조건에 따르는 효율적인 천공 및 발파 방법을 받아들여 7월 계획을 기한전에 결속했으며, 용유광산, 풍년광산, 증산광산에서 주요 설비들의 기술 지표들을 개선해서 종전보다 일 생산량을 제고했습니다. 12월 5일 청년광산과 리원광산, 시중광산 등에서도 운반계통의 원활성을 보장하고 작업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혁신 성과들을 탐구 도입해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문평제련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영예 시간을 단축하고 전기료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한편 공정관리의 과학화 실현과 제품 실수율 제고에 총력을 집중해서 매일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1: 리모 부문의 노동계급이 새 전망 목표 달성을 위한 진군에 박차를 가해서 전국적인 7월 통나무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자강도 리모 관리국, 평안북도 리모 관리국, 내안강도 리모 관리국에서는 단위별 실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계획 작성과 임무 분담을 구체화한 데 기초해서 자재 설비 보장 대책을 즉시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에 힘을 넣어서 단위 시간당 채벌량을 늘이었습니다. 함경남도 리모관리국과 함경북도 리모관리국 등에서도 산지 통나무 생산을 장성시키기 위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7월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각지 건재 생산 단위들이 세계적 세기록 창조로 들끓었습니다. 진실한 애국 충신, 진짜 배기 혁명가들이라는 최상 최대의 값높은 평가를 안겨준 당중앙의 하늘 같은 믿음과 기대를 생명으로 간직한 상원세멘트융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비 조작 방법들을 탐구 도입하고 순회 점검을 실속 있게 해서 계획보다 1만 톤의 세멘트를 증산했습니다. 순천세멘트융합기업소에서 계통별에 따르는 설비들의 감시와 점검을 책임적으로 하고 분쇄 설비들의 성능을 갱신해서 생산성을 높였으며, 천내리 세멘트 공장 등에서 새기술 도입 사업에 힘을 넣어 계획 수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대한친선유리공장에서 생산의 최량화,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실적을 올렸으며, 천리마 타일 공장에서도 계획보다 많은 양의 타일을 생산했습니다.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

0: 직업이 제품의 질량 쪽 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과 신의주 방직공장, 구성 방직공장, 사리원 방직공장에서 합리적인 기대 순회 방법과 능률적인 실익기 방법을 활용해서 7월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질 제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원산 구두 공장과 평양 구두 공장, 유원 신발 공장, 신의주 신발 공장, 평양 양말 공장, 선기업 편집 공장, 함흥 편집 공장 등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제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으며, 평양 화장품 공장과 신의주 화장품 공장, 함흥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에서도 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산성 쪽인 7월 물고기 잡이 계획이 완수됐습니다. 평안남도 수산관리국 문덕수산사업소와 평안북도 수산관리국 운전수산사업소에서 수역별 물 흐름 조건에 맞는 안강망 작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물고기 잡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서 계획 수익률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함경북도 수산관리국 김책수산사업소, 정진수산사업소, 함경남도 수산관리국 홍원수산사업소, 강원도 수산관리국 성도원수산사업소 등의 오르공들도 해양 조건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중심 오장에 대한 탐색의 적중률을 높이고 물고기의 회유 상태에 따르는 능률적인 오류 방법을 활용해서 실적을 냈습니다.
1: 다음, 나이지리아 군대가 7월에 반테러 작전을 강화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기간 여러 군사작전을 벌이는 과정에 두목도를 비롯해서 100여 명의 테러 분자를 소탕하고 345명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악당들에게 유괴됐던 390명 이상의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원했다고 합니다. 7월 31일 이 나라 군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경진, 최은하였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도위 고온 경고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위 주의 경고,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고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기마,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도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서선주한 방송입니다. 주체비업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세상에 쓰고 사는 모든 것에 위대한 어머니 당의 따뜻한 손길이 깃드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는 진정 아이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끝없는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열화 같은 정이 펼친 사랑의 화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2026년 3월 5일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에게 공급할 교복을 실은 한 대의 학생 교복 수송차가 만경대구역의 온화한 소학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대형 수송차에 실린 학생 교복은 불과 세 번. 이 소식이 지난 6월 23일 로동신문에 실렸을 때 참으로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깊이 사려앉게 됐다고 격정 속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어 만경대구역 공업상품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우리와 만난 경리 김순희 동지는
1: 며칠 전 사학교에 입학하게 될 우리들에게 교복을 공급하기에 앞서 교복 입표 보기를 진행하던 중에 이상치 못했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보험을 챈 지 얼마 안 됐는데 세 명의 어린이가 그새 얼마나 컸는지 새 교복이 입혀보기 전에 벌써 작아졌습니다.
0: 아이들의 몸재기를 진행한 유치원 교양원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잘못이긴 한듯 몸둘바를 몰아했고 교복을 씻고 온 성원들은 또 그들대로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다 타산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이제 개학날까지는 불과 며칠. 평양 학생 교복 공장과 평양 학생 신발 공장, 만경대구역 공업상품관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3명의 어린이들이 산뜻한 새 교복을 입고 12년째 꽃 때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히 조직됐습니다.
1: 우리는 그날 중으로 긴급조치 사업을 했습니다. 학생 신발 공장과 학생 교복 공장들이 나가서 3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교복과 신발들을 학교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관리소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음의 사랑과 운전이 어린 새 교복들이 더욱 정이 가닥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들과 정업원 모두가 떨쳐나서 학생 교복 조건이 다 완비돼서 이 사업에서 또 한 걸음 내짚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 위에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청피동지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0: 취재를 마치고 만경대구 요군반차가 안겨들었습니다. 진정 세 명의 학생들을 위해 달린 학생 교복 운반차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한없이 순간 후대 사랑이 실려 있었고 온 나라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적인 사부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정책이 실려 있었습니다.

0: 고맙다고 존중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인사를 받으신 부인께서는 국제아동절을 맞는 평양 애국 누나들이 보고 싶어 왔다고, 아이들이 명절인데 자신께서 6일 오지 않으면 어디에 가겠는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나들이 오늘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진행한 유난 모임에도 참가하고 시와 구역의 책임일꾼들, 주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저희 보고를 들으신 중요한 부인께서는 유난 모임에 참가했던 누나들이 있는 이실로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이때 어느새 알았는지 누나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엎어질 듯 막 달려나왔습니다. 누나들이 노래 제1세지어를 씩씩하게 불러들었을 때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더운데 노래만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몸소 가지고 오신 요구르트를 누나들에게 하나하나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를 맛있게 먹는 누나들의 모습을 한명한명 눈여겨보시면서 몸이 약한 누나들에게 꿀을 공복에 냉수에 타서 한 달만 먹이면 알도리가 있다고, 어릴 때부터 누나들에 대한 교육을 정상적으로 자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중요한 그이께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양원들을 불러보시면서 많은 누나들이 동무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당에서는 누나들을 풀꽃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키우려고 한다고 확신에 넘치어 말씀하셨습니다.
1: 평양 애역원 원장 최송란 동지 이야기 들을수록 가슴 저져옵니다. 애역원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며 아이들이 명절을 잘 세고 있다니 기쁘다고, 하나같이 밝게 웃는 것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숙이, 다음날 애역원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원아들에게 특별 요리를 차려주도록 여러 차례나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해주시고 일꾼들이 직접 애역원에 나가 원아들을 기쁘게 해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없는 특별 요리였습니다. 혁신자나 공로자도 아닌 철부지 원아들을 위해 이런 요리가 펼쳐졌다는 이야기가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에 있어 보았습니까? 정녕 이것은 후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만이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특별 연애였습니다. 온산 여가원 애유건이 전하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만 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올려주는 것입니까? 2015년 6월에 못 잊을 화폭을 돌이켜보는 원산 애육원 원장 김경욱 동지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2: 경양은 원수님께서는 2015년 6월 1일 우리 오나들에게 안겨줄 새집이 보고 싶으시오 준공을 앞둔 우리 원산 육아원 애육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날 경양은 원수님께서는 사랑과 정을 담아 원산 유광과 원산 애역원 준공식을 할 때 준공 대표는 원아들이 꿈쾌하여야 한다고, 원아들이 자기가 살게 될 집에 이사하면서 준공 대표를 자기 손으로 꿈쾌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살게 될 집에 준공 대표를 꿈쾌 될 줄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 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화폭이 중공식장에 펼쳐졌습니다. 새똥 옷을 곱게 떨쳐입고 기운성스러운 자그마한 손에 가위를 쥐고 중공 테프를 꿰는 아이들, 어린이들의 작은 키에 높이를 맞추기 위해 호리를 펴 테프를 누리고 서 있는 군인 공손자들과 육아원 애군의 일꾼들, 실로 처음 보는 이 감동, 격정 없이 대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저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천만 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오보의 사랑으로 오나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고 활짝 뽑혀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음 없는 감사의 종으로 세차게 꿇어본 지였습니다.
1: 예로부터 고아란 말은 동정과 불행의 대명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국에는 부모 잃은 아이는 있어도 부모 없는 소름에 그늘진 아이는 없습니다. 한 점 그늘 없이 씩씩하게 자라는 오나들의 행복 넘친 모습, 이는 정녕 우리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꽃피운 긍지 높은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승원이 오르릅니다. 2023년 새해의 첫날,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참관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저국 본영의 새로운 한 해를 소년단원들의 밝은 웃음소리, 당찬 팔걸음 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위협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나큰 힘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아이들에게서 힘을 얻는 당, 바로 이것이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신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또 하나의 진모습이며, 여기에 그 어느 당도 따를 수 없는 우리 당의 강행성과 위대함, 무진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사랑의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그 일을 높이 모시어 내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도히 건경고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히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기마,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1978년에 창작된 가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기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령영화 첫 무장대호에서 있은 이야기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정령의 길은 간과하고 험난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싸우는 한 길에서 영생하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불굴의 신념, 의지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일혁명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한일혁명 투쟁 시기에 널리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개훈쓴 가자우리식으로. 이 시는 1988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세상에는 길이 많아 사람마다 나라마다 걷는 길 달라도 더없이 좋더라. 언제나 우리 길, 우리 시 걸음새가 제일 좋더라. 높이 올라선 승리 언덕에서 더 높이 치켜도는 혁명의 붉은 기, 다시 조이는 행군의 신들매. 우리는 안다. 예사로운 날에 버연길을 헤치듯 그렇게 걷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하나 이 길은 스스로 딱한 길. 어려운 때일수록 밤을 따라 하나의 신념 안고 가는 길. 짐이 무거워도 남을 쳐다보지 않노라. 진포를 헤쳐도 험한 산을 넘어도 오직 우리 당의 구령에 발 맞추며 가노라. 우리 당이 밝혀준 작은 눈으로 세계를 내다보며 이르되도 노래를 불러도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식으로 우리 힘 우리 슬기로 우리가 일떠세운 거리가 좋더라. 우리 어머니들이 흐뭇하게 웃는 우리의 따스한 엄돌빵이 좋더라. 좋더라. 제 핏줄 제 녹슬 주어 대바르게 키운 우리 아이들 미래를 향해 마음껏 활개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눈시울 뜻 없더라. 청춘도 사랑도 누리는 행복도 오로지 내일 위해 오늘보다 더 좋을 내일을 위해. 오 가슴 부푸는 긍지여 넘치는 자랑이여 어제에서 오늘로 또 내일로 이어지고 이어지는 하나의 진리 주체의 붉은 게 사교하는 넋이여. 그것을 안고 수령님을 받들고 그것을 안고 우리 당을 따르기에 우리 승리했고 승리하리니 혁명의 먼 먼 길에 항일의 정통을 초석으로 삼고 제조도 타협도 모르며 전진 또 전진하는 이것이 우리 시

0: 높이 사는 본세. 이것이 변함없는 우리 좌우명이다. 학원이 가자 대건설행군에 나선 동지들이여, 언제나 그 언제나 우리의 식으로. 삼천 더 우리 삼천, 하늘 더 우리 하늘. 세상에는 갈래갈래 길이 많아도 우리에게는 우리 가는 길이 좋다. 우리 당을 따라 걷는 이 길이 제일 좋다.
1: 지금까지 1988년에 창작된 시 가자 우리식으로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인민방송은 최성원이었습니다.
2: 무도히 고온 경고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히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하,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보도입니다. 조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려 불면불위의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총비수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2014년 12월 공장을 차주신 경의하는 총비수동지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안겨줄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을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푸시겠다고 하시며 공장에 현대적인 가방용천 생산 공정을 꾸릴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장선희 동무는 2016년 1월 27일 또다시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현대적인 가방용천 생산 공정을 꾸리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높이 치하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학생용 가방들이 볼수록 멋있다고 형태와 색깔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편리성, 기능성, 미약성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들과 당당히 견줄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공장에 꾸려진 가방용천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완전히 국산화된 생산공정, 당에서 바라는 우리식 생산공정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종숙 평양방직공장에 능력이 대단히 큰 가방용천 생산공정이 꾸려진 데 맞게 학생들의 책가방은 물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방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0: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학생 교복천과 함께 여러 가지 질 높은 옷감과 각종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공장 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적 악량을 일으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청년들 속에서 수많은 혁신자들이 배출됐다고 하면서 공장 초급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 김국성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호 씨님께서 우리 공장에 학생 가방 용천 생산 공정을 꾸리도록 해주시고 몸소 공장을 돌아보신 그때로부터 온 공장이 생산 열기로 끌어번졌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준사운동이 세차게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김종숙 평양방직공장의 모든 청년 동료들은 생산 현장들마다에서 새로운 기술과 이유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3: 과학적이며 안전한 비배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황해북도의 농촌들에서 장마철 습해와 무더위의 역량을 극복하기 위한 농작물 비배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불리한 기상조건에 맞게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하며 재해성 이상기후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종치 사업과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농장별, 보전별, 필지별로 요약하고 농작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병해충에 의한 피해방지 사업을 예견성 있게 내밀도록 시군 농업지도기관 일꾼들과 과학농사추진조 성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인농사의 성패가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 관점 밑에 은파군과 황주군의 농업근로자들이 살균제와 영양 강화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알곡 중수의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사리원시와 봉산군에서는 폭우에 의해 논뼈가 침수되지 않도록 물길과 논두렁 정리를 질적으로 하고 고온과 습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들을 빈틈없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린산군과 수안군에서는 앞선 비배관리 방법들을 도입하고 비료주기를 재배 형태에 따라 적용하면서 농작물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산군과 신평군의 농장들에서는 한포기의 곡식도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포전들의 예찰 초소들을 증설하고 비배관리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원군과 중화군 등에서도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방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배수로의 통관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0: 지방의 눈부신 변천산을 과시하며 지역의 대중문화생활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강동군과 정평군, 개풍구역의 종합봉사소들의 새 생활 새 문명을 향유하는 근로자들의 행복과 기쁨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종합봉사소들에서는 어머니 당의 사랑과 은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해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봉사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것과 함께 봉사 조직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군 종합봉사소가 다양한 봉사를 받으며 희열에 넘쳐있는 인민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로자들과 학생들은 국가망을 통해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 활성화와 학과 학습에 필요한 선진적인 과학기술 자료들을 열람하면서 단위 발전의 핵심, 미래의 역군들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향 설비와 영사 설비 등이 극진히 갖추어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니 감흥이 더 크고 정말 재미있다고, 이렇듯 훌륭한 종합봉사소가 꾸려진 고향을 자랑하고 싶다고 하는 주민들의 격정 넘친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정평군 읍지구에 특색있게 소산한 종합봉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봉사활동의 문화성, 현대성과 다양성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상업구의 진열대들마다에 가득 차있는 갖가지 질 높은 상품들을 구매하며 기뻐하는 주민들의 밝은 모습은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멋있게 꾸려진 식당에서 구미에 맞는 각종 요리들을 맛있게 들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로 흥성이는 개풍구역 종합봉사소의 풍경도 이채로 왔습니다. 미용실과 리발실에서 친절한 봉사를 받고 더욱 환해진 자기들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며 웃음꽃을 피우는 주민들의 얼굴마다에는 지방인민들의 소원을 눈앞의 현실로 펼쳐주시는 자유로운 오보이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의 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종합봉사소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참된 봉사자가 될 열의를 안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0: 영국은 현재 올해 들어와 네 번째로 되는 열파를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 보건기관은 올해의 열파와 관련한 사망자 수에서 최고 기록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병선 리복숙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기마,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꾸시는 졸세의 위인.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제1순위는 언제나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며 이것은 조선노동당의 절대불변의 원칙, 영원한 국책으로 될 것입니다.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지금도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지난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던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깊은 그 음성.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인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들을 정확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학생 교복과 가방, 신발, 학용품들을 정상적으로, 질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계속적인 힘을 놓아 자라나는 모든 새 세대들이 걱정을 모르고 부름없이 배우며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우리의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지난해 11월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학용품 공장과 교구비품 공장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은 또 얼마나 우리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었습니까? 후대들을 따뜻한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사회주의 조선의 내일을 또매고 나아갈 믿음직한 육군들로 키워주시는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 온 나라 아이들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어 끝없는 사랑과 혼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의 거룩하신 용상을 우러르며 인민들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보육과 교양, 교육 문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국사로 내세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새겨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옷차림 문제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자식을 둔 부모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옷차림에 대해 누구보다 민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자식도 아니고 온 나라의 학생들에게 꽃같이 맵시고 산뜻한 새 교복을 해입힌다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경공업성 국장 김신철 동지는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의 후대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에서는 아까울 것도 주저할 것도 없다고,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들의 교복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교복 생산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공업 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도록 운종어린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해입히면 정말 한시름 놓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전원회의 참가자들은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 것을 조건이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못해도 무방한 사업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 당의 정책이고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고 선언하시는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애로운 용상을 우러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후보의 열화와 같은 사랑과 정이 있게 시련과 난간이 겹사이는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기쁨과 행복만을 알며 자라는 것이며 세상에 부럼없이 가슴속에 품은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0: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 기울이신 우리 오보이의 크나큰 사랑과 혼신의 세계를 더듬어 볼수록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는 우리 인민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전국의 학생들에게 만들어 입힐 새 교복 견본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질 높은 교복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국적인 기술 강습까지 조직 진행하도록 하신 위대한 오보이. 교원들에게 몸을 재는 방법을 배워주고 그들이 학생들의 몸을 재게 하면 얼마든지 모든 학생들의 몸을 정확히 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몸에 꼭 맞게 해입혀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구이. 민들레 학습장과 소나무 책가방, 해바라기 학용품.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또 한시도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된 갖가지 학용품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오려옵니다. 2016년 4월 어느 날 민들레 학습장 공장을 찾으시어 이 공장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줄 학습장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우리 당의 법의 공장이라고 하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유로운 용산이 그날 생산 현장에 들리시어 가득 쌓여있는 학습장들을 바라보시며 대단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그 일을 우러르는 일꾼들의 가슴은 후도어 올랐습니다. 후대들의 밝은 웃음에서 형용하는 보람을 찾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숭고한 뜻이 가슴 뜨겁게 오려와서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습장 하나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사랑의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진종 이 땅의 천만 자식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나라의 훌륭한 기둥감들로 키우시기 위해 혼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기울이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심혈과로고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정녕 후대들의 밝은 웃음에서 가장 큰 기쁨과 제일 큰 낙을 사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에 또받들려 오늘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2: 평양대성 피복공장 직장장 장영춘입니다.
3: 예.
2: 언제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도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아이들은 자기들의 웃음을 지켜준 당과 자국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숭고한 후대 사랑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를 친아버지로 높이 모시었기에 아무리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생 개복 생산만은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어린이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의 웃음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헌나라 아이들을 친어버의 사랑과 정으로 다투시 품어 안아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청비서동지. 종말이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부모도 아끼지 않으시며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안겨주시려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 계시어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세상에 부름없이 옥세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최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려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기에 내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종합보도입니다. 수도 시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을 두고 언제나 마음 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야는 김정운동 측에서는 2018년 8월 3일 세용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아주시었습니다. 기자 만난 평양 무궤도전차공장 직장장 박신혁 동무는 뜻깊은 그날 경야는 총비서동 측에서 세용의 무궤도전차 생산 종용을 여의하시고 공장을 우리나라 윤전기계 공장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공장으로 나라의 요기군수 문제를 푸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중추공장으로 전전시킬 때에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뜻깊은 그날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번에 만든 무기도전차와 이번에 만든 무기도전차를 같은 공정에서 만들었겠는데 외형만 보아도 세형의 무기도전차가 10년은 앞선 것 같다고 이것만 보아도 사람들이 사상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생산 공정 전반을 현대화, 자동화, 흐름선화할 때 대한 문제, 기술자 기능공 대대를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일 때 대한 문제 등 공장의 현대화와 생산 장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 주시었습니다.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투철에 넣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 사랑을 언록수로 절감한 날이었습니다.
0: 이날 격려하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우리의 노동계급이 새롭게 만든 궤도전차도 보아주시면서 당의 사상과 노선을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 치의 들킴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에 나가는 이런 노동계급이 있기에 우리에게 뚫지 못할 난관이란 없다고 긍지 높이 말씀하시었습니다. 평양 무궤도전차공장 기사장 조인찬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잊지 못할 그날 격려하는 청비성 직께서는 우리가 만든 세형의 무기도전차의 첫 선님이 되시어 시운전 운행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격려하는 청비성 직께서는 인민들이 단잠에 든 깊은 밤 현지에 나오시어 세형의 무기도전차는 낮에 보아도 멋있고 밤에 보아도 멋있다고 기쁨의

0: 연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게도전차와 기도전차가 고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못 있을 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저하할 것이라고 만족해하시던 격려하는 청비서동지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언제나 가슴에 새겨안고 우리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오늘도 생산 정상화의 덤을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한 대의 무게도전차를 만들어도 우리 공장의 것이라고 당당히 자부할 수 있게, 바로 이것이 우리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안팎으로 못 들어진 우리 시계 무게도전차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일터마다에서 계속 혁신의 불길을 힘차게 지펴올리겠습니다.
1: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어기는 계획의 첫해 투쟁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전위민족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 비약과 혁신의 기상이 날이치고 있습니다. 당중앙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제일가는 제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과감한 투쟁의 날과 달을 줄기차게 이어온 천승청년 탄광 발갱 서은철 재탄 중대원들이 상반년 기간 많은 석탄을 증산하고 6월 계획을 261%로 넘쳐 완수한 소식은 온 나라를 새로운 기적창조로 들끓게 했습니다. 조선 사람의 강의한 정신력과 슬기를 남김없이 떨치며 천성에서 타오른 혁신의 불길은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타번져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7월 인민경제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됐습니다. 국가건설의 적후에서 가장 감높은 공헌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석탄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 발동에 만사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한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생산자 대중 속에 들어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인식시키는 정치 사업을 방법론 있게 전개하면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어기는 고지 점령의 선두에서 강력한 견인귀족 활약을 할 것을 바라는 당의 뜻을 받들고 순천지구 청년 탄광연합협소 전성청년 탄광의 탄부들이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7월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전승청년 탄광 발갱 서은철 재탄 중대원들이 능력의 한계에 대담하게 도전하며 증산투쟁을 과감히 전개해서 당 앞에 맹세다진 대로 연간 계획을 7월 25일까지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서은철 재탄 중대가 지펴올린 혁신의 불꽃이 애국운동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28직동 청년 탄광, 령대 청년 탄광의 탄부들도 한 교대 더하기, 한 탄차 더하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를 활발히 벌리며 연합협소적인 계획 수행에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을 고조시키며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협소에서 7월 한 달 동안 수천 톤의 석탄을 증산했습니다. 풍곡 청년탄광에서는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려 7월 계획을 140% 이상 넘쳐 수행했으며 인포청년탄광, 남독청년탄광, 회안청년탄광에서도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양의 석탄을 캐냈습니다. 안주지구 탄광연합협소, 강동지구 탄광연합협소, 천내지구 탄광연합협소의 탄부들도 교대 간 협동을 강화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며 석탄산을 높이 쌓았습니다. 금속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이 자립의 창조정신 창조본대로 생산 쪽 악량을 일으켰습니다. 김책제철연합협소의 강철 전사들이 장거리 정광수송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산소열법 영광로의 운영기술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한편 원료, 연료의 배합 비율을 바로 정하고 선진적인 작업방법으로 선철, 압연강제 생산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굴지의 쇳돌 생산기지 무산광산연합협소에서 박토처리를 앞세우고 채굴, 운광, 선광 설비들의 실동률을 끌어올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철종광 생산을 1.2배 이상으로 장성시켰습니다. 불용합금철공장, 흥남전극공장, 은율광산, 장산광산 등에서도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힘을 놓아 생산을 활성화했습니다. 세기준 세기록 창조의 불길은 화학공업 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남흥청년화학연합협소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으로

0: 화학섬유공장 등에서도 원료, 연료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공정 간 협동을 보다 강화해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력공을 뿜은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전력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북청화력발전연합협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앞세워 석탄 소비량을 극력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7월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발전 설비들의 기술 개건 사업에 힘을 놓고 있는 평양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의 기술자 노동자들이 전력 생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했습니다. 수풍발전소와 장진강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태천발전소를 비롯한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도 수력 구조물 관리를 깐지게 하고 과학적인 물 관리 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성과를 부단히 확대했습니다.
1: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돌려주는 어머니 당의 뜨거운 운정 속에 남포 학생소년 궁전이 와우도구역 체육촌 지구에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었습니다. 외국어 소조실, 프로그램 개발 소조실, 선풍금 소조실을 비롯한 소조실들과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후생시설이 급전이 갖춰진 궁전이 건설됨으로써 학생소년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로 키울 수 있는 과외교양기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새 세대들의 교육교양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소년궁전을 번듯하게 일도세울 목표 밑에 건설 역량을 편성하고 자재보장 대책을 선행시키면서 공사를 박력 있게 내밀었습니다.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후대들을 위한 또 하나의 창조물을 건설한다는 긍지를 안고 선진적인 공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방대한 건축공사를 길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남포 학생소년궁전 준공식이 2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서창열 동지, 시안의 일꾼들, 건설자들과 궁전의 교직원 학생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남포 학생소년궁전은 우리 아이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아끼고 내세우는 어머니 당의 사랑이 떠올린 결정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궁전 일꾼들과 지도교원들이 훌륭한 교육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준 당의 크나큰 운정을 새겨안고 재능 있는 과학자, 예술인, 체육선수 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낼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학생소년들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조국의 미래를 또 메고 나갈 혁명 인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열성적인 후원자, 학부형이 되어 후대 교육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궁전의 여러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0: 보통교육부문 교수 방법 토론회 및 교양 경험 발표회 2026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중앙교수강습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와 발표회는 학생들을 혁명 실천에 이바지하는 쓸모 있는 인재로 키우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일 때에 대한 당 정책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교류하고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러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와 발표회에서는 평양시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등의 보통교육부문 일꾼들과 교원, 교양원들이 창조한 새 교수 방법, 교양 경험들이 교육학적 효과성과 인식교양적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 횃불컵 축구 경기가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성 경기장과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기에서는 남녀 축구팀들이 각각 3개조로 나뉘어 조별 연맹전을 치르고 매조에서 1, 2위를 한 팀과 3위 팀들 중에서 성적이 높은 2개 팀이 준준 결승 단계에 진출하여 승자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 가조, 의료미용팀, 횃불팀, 제비팀, 소백수팀, 나조, 압록강팀, 기관차팀, 선봉팀, 리명수팀, 다조, 평양팀, 사이오팀, 월미도팀, 경공업송팀. 여자, 가조, 소백수팀, 기관차팀, 압록강팀, 내고향팀. 나조, 평양팀, 제비팀, 리명수팀, 갈매기팀. 다조, 월미도팀.

0: 팀, 봉하산 팀, 횃불 팀. 2일에 진행된 남자 축구 경기에서는 소백수 팀이 리오명 팀을 3대 0으로, 횃불 팀이 JB 팀을 2대 1로, 여자 축구 경기에서는 내고향 팀이 소백수 팀을 3대 0으로, 압록강 팀이 기관차 팀을 5대 1로 이겼습니다.
1: 다음 소식. 유럽에서 올해 들어와 들불로 43만 4천여 헥타르의 면적이 타버렸다고 7월 30일 유엔이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지롱드 현에서 재난적인 들불이 약 4만 2천 헥타르의 소나무 숲을 휩쓸어 수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소개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에스파냐에서는 수십 년 내 처음 보는 최악의 들불이 발생해서 20만여 헥타르의 면적이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연 평균 피해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열파와 가물, 강풍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도 들불 발생 위험성이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철남, 방은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내일은 8월 4일 화요일, 음력으로 6월 20일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으며 동해안 지역과 함경북도 내륙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였으나 장강, 대홍단을 비롯한 자강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송촌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대동, 위원, 촌내를 비롯한 소해안, 내륙,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해주의 낮 최고기온은 36.2도 실어서 당일 최고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소해안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중부 이남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룡성, 해주, 만포를 비롯한 소해안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촌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함경북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천내, 금야, 경성을 비롯한 동해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3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경원을 비롯한 함경북도 내륙의 국부족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호천, 배감을 비롯한 함경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10mm 미만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비오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삼촌, 회창, 경성을 비롯한 소해안, 내륙,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밤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 2시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2시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 낮 최고 기온은 3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함흥, 청진, 라손시는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청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신의주 26도씨, 35도씨, 해주 26도씨, 36도씨, 사리원 26도씨, 35도씨, 강계 23도씨, 35도씨, 원산 25도씨, 31도씨, 함흥 25도씨, 31도씨, 청진 23도씨, 28도씨, 해산 23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4도씨, 라선 22도씨, 27도씨, 개성 26도씨,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습니다. 7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습니다. 8일과 9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리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습니다. 10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노선을 제시하시어 주체의 당 건설 위협에 휘황한 진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사상 이론 업적은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가치관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도 역력히 어려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철도송당학교 교원 리인호 선생은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가치관에 관한 사상이야말로 우리 당의 만년 대계를 억척같이 담보해주는 가장 정당한 사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야는 청비성직께서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증공식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계승의 역사적 위협은 당간부 후비를 무장시키고 키우는 원종당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며 당과 혁명의 양양한 미래를 지향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은 당 간부 양성 기지를 훌륭히 꾸리는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가치관이라는 데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노동계급의 당이 위대한 창건과 영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집권력과 영도력을 유지 강화하여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당 간부 양성의 거점이 든든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당 건설의 현 단계와 전방적 발전에 있어서 당의 투쟁 강령을 완벽하게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도 중대한 시기에 제시된 전략적 가치관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혁명적 당건설 위협 수행에서 변함없이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입니다. 전략적 가치관에 관한 사상이 있기에 우리 당은 당과 국가 건설, 혁명투쟁의 각 방면에서 능숙하고 견실하게 활약할 수 있는 핵심들의 체계적인 질적인 육성과 더불어 필승 불패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비상기 강화하며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그 이상의 장구함으로 꿋꿋이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가 전당 강화의 재전성기를 견인하고 우리 당의 절대 집권력과 향도력을 연구할 수 있는 새시대 당간부 양성의 최고 전당, 가장 권위 있는 혁명대학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된 것은 당간부 양성을 천사만사에 확고히 앞세워 조체혁명의 계승성과 불패성을 영원히 이어나가시려는 경의하는 총지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정력적인 용도에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비롯한 당 간부 양성 기관들에서는 유능한 새 세대 당 일꾼들이 수많이 자라나 우리 혁명의 창창한 미래는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철도성당학교 교원 최남철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금 당 간부 양성 기관들 앞에는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계승한 혁명 인재들을 훌륭히 키우는데 모든 힘을 다해 나가야 할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창당의 리념과 정신으로 무장한 비상이 높고 신념이 투철하며 근면하고 열정적인 혁명가들을 키워내는 대로 지향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차적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우리 당의 장구한 역사와 당중앙의 혁명 사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데 선차적 힘을 놓아 혁명선열들이 지녔던 순관 혁명관, 인생관을 삶의 번영으로 간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사상적으로도 견실하고 사업 기품과 품모에서도 완전히 일신된 세종의 혁명 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냄으로써 우리 당의 만년대계를 옥족같이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0: 지난 6월 1일 격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창립 88을 맞이하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축하 방문하시오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사상과 리념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하고 숭고한 투쟁의 기초로 굳고 나자면 반드시 도덕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가에게 있어서 투철한 사상과 함께 고상한 도덕은 신념과 인격을 다잡아주는 쌍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도덕의식을 심어주고 도덕적 풍모를 세련시켜주는 것을 사상 무장 못지않은 중요한 교육학적 과정으로 틀어지고 모든 학생들을 순결한 혁명적 양심과 도덕의리심을 지닌 참된 인간으로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 우리 당 강화 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당 중앙의 불멸의 지침이 있고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높이 추켜들고 당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전체 당원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이 있기에 조선노동당은 성스러운 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줄기차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2: 조선노동당 제9차 대비가 제시한 새로운 옥이는 계획의 첫해 투쟁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적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 비약과 혁신의 기상이 나대치고 있습니다. 당 중앙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제일가는 제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과감한 투쟁의 날과 달을 줄기차게 이어온 천성 청년 탄광 8갱 서운철 채탄 중대원들이 상반년 기간 많은 석탄을 증산하고 6월 계획을 261%로 넘치 완수한 소식은 온 나라를 새로운 기적 창조로 들끓게 했습니다. 조선 사람이 강의한 정신력과 슬기를 남김없이 떨치며 천성에서 타오른 혁신의 불길은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다번지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7월 인민경제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됐습니다. 전반적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책임감을 안고 기계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상 설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대한중기계 연합기업사의 노동계급은 여러 가지 지고 장비들을 효과 있게 리용하고 가치 있는 장의과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전동기 생산을 일정대로 내밀었습니다. 평양 3.26 전선종합공장, 평양 베어링공장, 안주펌프공장, 문천발부공장 등에서도 생산공정들을 부단히 갱신하고 제품의 질 양적 장성을 위한 기술혁신 사업에 힘을 놓아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5.18 무사고 정식현행 초과운동의 불길 높이 철도운수부문 수송전사들이 전국적인 7월 화물수송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평양철도국에서는 열차 편성을 기동적으로 하면서 수송의 신속성과 원활성 보장에 주력해서 수송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했습니다.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줬다는 책임감을 안고 함흥철도국의 승무원들은 기관차 실동기 대수를 늘리고 운행 구간에 알맞는 운전조작법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실적을 냈습니다. 개천철도국과 청진철도국에서도 화차 회기일수를 줄이고 정량보다 더 많은 물동을 수송하기 위한 집단적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맡겨진 수송과제를 드팀없이 수행했습니다.
2: 제철공업 부문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여 광물 및 유색금속 생산을 장성시켰습니다. 배가 된 용기와 분발력으로 연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 금골광산 4호갱 리송일 청년골진소대, 7일갱 온광4소대, 영광갱 박태선 용소대를 비롯한 공덕광업연합기업소의 여러 단위에서 정전보다 온광 능력과 발판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방법들을 도입하면서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장림광산에서 암질 조건이 따르는 효율적인 천공 및 발파 방법을 받아들여 7월 계획을 기한전에 결석했으며 영류광산, 풍연광산, 증산광산에서 주요 설비들의 기술 지표들을 개선해서 정전보다 일 생산량을 제고했습니다. 12월 5일 청년광산, 리온광산, 시중광산 등에서도 온반

0: 박차를 가해서 전국적인 지열 통나무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자강도 림업관리국과 평안북도 림업관리국, 양강도 림업관리국에서는 단위별 실태를 정확히 요해하고 계획 작성과 임무 분담을 구체화한 데 기초해서 자재 설비 보장 대책을 적시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에 힘을 넣어 단위 시간당 재벌량을 늘렸습니다. 함경남도 림업관리국, 함경북도 림업관리국 등에서도 산지 통나무 생산을 장성시키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7월 기획을 완수했습니다.
1: 각지 건재 생산 단위들이 세계적 세계록 창조로 들끓었습니다. 진실한 애국 충신 진짜배기 혁명가들이라는 최상 최대의 감높은 평가를 안겨준 당중앙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를 생명으로 간직한 상흥세멘트이온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비 조작 방법들을 탐구 도입하고 순회 점검을 실속 있게 해서 계획보다 1만 톤의 세멘트를 증산했습니다. 순천세멘트이온합기업소에서 계통별에 따르는 설비들의 감시와 점검을 책임적으로 하고 분쇄 설비들의 성능을 갱신해서 생산성을 높였으며 천일의 세멘트 공장 등에서 새기술 도입 사업에 힘을 넣어 계획 수행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대한친선유리공장에서 생산의 최량화,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실적을 올렸으며 철마 타일 공장에서도 계획보다 많은 양의 타일을 생산했습니다.
0: 한편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제품의 질량적 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김종숙 평양방직공장과 신의주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에서 합리적인 기대순회 방법과 능률적인 실익기 방법을 활용해서 7월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질제고의 기치를 높이들고 원산구두공장과 평양구두공장, 유원신발공장, 신의주신발공장, 평양양말공장, 선교편집공장, 함흥편집공장 등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제품 생산에서 혁진을 일으켰으며 평양화장품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 함흥영예군인 수지일용품공장에서도 소비품의 다정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1: 수산성적인 7월 물고기잡이 계획이 완수됐습니다. 평안남도 수산관리국 문덕수산사업소, 평안북도 수산관리국 운전수산사업소에서 수역별 물 흐름 조건에 맞는 안강망 작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물고기잡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서 계획 수행률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함경북도 수산관리국 김책수산사업소, 청진수산사업소, 함경남도 수산관리국 홍원수산사업소, 강원도 수산관리국 송도수산사업소 등의 어류공들도 해양 조건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중심오장에 대한 탐색의 적중률을 높이고 물고기 회유 상태에 따르는 능률적인 오류 방법을 활용해서 실적을 냈습니다.
0: 다음.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주에 있는 한 탄광에서 미탄가스 폭발로 30여 명의 탄부가 목숨을 잃었다고 7월 31일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구조대가 갱 안에 남아있는 탄부들을 찾아내기 위해 극악한 조건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을 해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오종숙, 박종곤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더위 고온 경고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고,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고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기마,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하여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에 창작된 방송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0: 전진 전진 신승도 높이 전진. 아이고 머리다.
1: 아, 그만큼 앞을 보고 다니라는데.
0: 야, 기사사 동지,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 글쎄, 하루 종일 눈앞에서 재봉발음만 빙글빙글 털어가는 걸 뻗어나니. 아니, 그런데 정말 이렇겠습니까?
1: 아, 됐어 됐어. 반장놈, 빨리 공장 일꾼들을 집에 넘어 방에 모이라고 하오.
0: 예?
1: 시당에서 학생용 가방 생산과 관련한 회의가 끝났다고 집에 넘어 앉아서 방금 전화가 왔어.
0: 아니 그렇습니까? 아야, 그럼 우리 공장 생산 계획이 승리 됐겠군요.
1: 아, 참, 나도 모르겠어. 집에 농부가 무척 상심해 하는 걸 보면 혹시 부결이라도.
0: 아니, 부결이라니요?
1: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공장이 새로 건설되는 형편에서 한 해에 수천 개도 아니고 수만 개의 가방을 생산한다는 게 말처럼 어디 쉽겠어?
0: 예. 하긴 힘에 붙인 거야 사실이지요 뭐.
1: 암만 해도 우리가 계획을 너무 높이 세운 것 같아. 나라 사정을 생각지 않고 욕망만 앞세웠다고 지배인이 말이나 듣지 않았는지 원.
2: 학교에서 지붕을 나오면 우리 엄마. 어? 반장 큰 엄마가 큰 엄마.
0: 아니?
1: 아니? 저기 달려오는 애가 우리 집에 놈의 딸이 아니요?
0: 예, 옳습니다. 소학교에 다니는 우리 수연이에요. 수연아!
2: 그럼마!
0: 학교에 가는 길이니?
2: 예.
1: 언니, 여기 공장엔 왜?
2: 저, 이거.
0: 아야, 이게 뭐니?
2: 그럼마, 우리 엄마 아침밥이에요.
0: 뭐? 아침밥?
2: 예.
0: 에이고, 그러니 너 또 밤새 빈집을 지키고 있었구나.
1: 언니도 누가 너더러 밥을 해오랬니? 응?
2: 아버진 출장 가 있고 엄만 들어오지 않아요.
1: 수연아, 내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엄마가 꼭 집에 가도록 하마. 응?
2: 야, 정말이나요?
1: 가마, 너 그 책가방 꼴이 뭐냐? 어?
2: 예?
1: 온통 해지고 일꾼까지 떨어지려는 걸 좀 봐라. 자, 가방을 인내라. 어서.
2: 없어요. 엄마가 인차 갖춰준 댔어요. 그나마 밥이 아직 따끈따끈해요.
0: 아니야, 걱정 말고 어서 가봐라.
2: 예,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0: 서울인 게.
1: 그러게 말이요. 집에 너무도 참. 애가방이 저지용이 되도록. 지배인 동무가?
3: 혼자사 동무, 수고했어요.
1: 지배인 동무!
0: 지배인 동지!
3: 아니, 기사장 동무.
1: 지배인 동무, 수고했어다.
0: 지배인 동지, 갔던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3: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1: 예?
3: 난 오늘 쇼비에 참가 있어야.
1: 아니외다. 저, 내 잘못이 그거다. 연간에 수만 개의 가방을 생산하자고 계획할 때 기사장인 내가 좀 더 타산해 봐야 하는 건데.
0: 예, 우리가 너무 오버리 컸지요 뭐.
3: 그런 게 아니라 기사장 동무, 우린 원래 계획했던 수만 개가 아니라 그 10배는 만들어야 합니다.
1: 뭐라고요?
0: 이자 뭐라고 했습니까? 10배? 아니 그럼 수십만 개를요?
3: 예, 어느 쇼비에서 그렇게 결정됐어요.
1: 아니, 그럴 수가.
3: 기사장 동무, 반장 동무, 어젯밤 우리 가방 공장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의하시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한 해에 수만 개 정도면 언제 우리 아이들에게 새 가방을 다 메워주겠는가고, 후대들을 위한 일에서는 그 어떤 타산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릴 대책들을 하나하나 다 세워주셨답니다.
1: 아니,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요?
0: 그게 정말입니까?
3: 예. 그러시면서 국가가 아무리 큰 부담을 진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의 어깨 위에 제일 멋있고 질 좋은 가방을 새 학년도 전으로 하루빨리 미워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하늘 같은 사랑을 받아 안으며 난 정말이지
1: 기네인 넘어.
4: 너영들아, 응? 아, 공장 일꾼들이라는 게 그저 모양기만 하면.
0: 에게게, 기사장 동지, 너무 기뻐서 그럽니다. 아 글쎄, 작게만 생각해온 우리 아이들의 책가방 생산이 이젠 온 나라의 제일 큰 관심사로 되지 않았습니까?
5: 예, 한번 번뜰을 보이겠습니다. 예.
4: 그 여유는 좋은 거고. 그래, 재봉 일반장 동무, 오늘 계획 수행률이 얼마라고? 어? 왜 시물시물 웃기만 하오?
0: 아이고, 제 말을 들으시고 기사장 동지 입이 딱 벌어질 걸 생각하니 뱃집이 흔들거렸어요.
4: 뭐라고?
0: 기사장 동지, 저녁까지 200%는 문제없습니다.
4: 뭐? 아, 그게 정말이요?
0: 아이고, 어떻습니까? 입이 저절로 벌어지지요?
4: 그 입술들이란.
6: 아, 그러게 말입니다. 재봉기 바늘처럼 잠시도 쉴 새 없이 그저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4: 참, 그놈 비다 오빤 동문엔 현재 몇 프로요?
6: 아, 예? 우린 거
5: 기사장 동지, 저 부분품 반장의 말까지 들으시면 아예 뒤로 벌렁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0: 예, 주의하십시오.
5: 예. 어?
6: 아, 좀 조용들아 그래. 차기란. 저 기사장 동지,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난 데다가 기능공들의 수준이 따라서지 못하다나니 아직
4: 또 기능공 타령이요? 일을 하면서 키워야지. 어? 우리 한번 이 손바닥에서 자갈 소리가 나게 일판을 벌려보기요. 어? 아, 당에서 자재와 설비 노력을 아낌없이 보장해주고 있는데 뭐가 두렵소? 매일 250%는 수행해야겠소.
6: 아니, 250%를요?
4: 그렇소. 자, 모두들 자신 있겠지?
7: 예!
8: 합시다!
9: 합시다! 자신 있습니다!
0: 다들 모였군요.
4: 아, 지배인 동지, 오늘 청하를 시작하자입니까?
3: 기사장 동무, 청하 사업에 앞서 우리가 만든 이 가방 밀끈을 좀 보세요.
4: 밀끈이요? 어디죠?
3: 그래, 선맛이 어때요? 밀끈이 진에 얇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4: 글쎄... 아, 이 정도면 뭐.
3: 그럼 하나 더 묻자요. 집에 딸 명순이가 지금 대학 3학년생이지요?
4: 예, 옳습니다.
3: 딸애가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지 않던가요?
4: 그, 뭐 그런 데까진 미쳐.
3: 앉으세요.
4: 예.
3: 재봉일 반장 동무.
0: 예.
3: 서급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죠?
0: 예, 있습니다.
3: 그 집 아들은요?
0: 에이구, 우리 고토포리야 언제 어깨 아플 때가 있다고요. 그 녀석의 손엔 칼이 더 닿는지 매건이 사월이 멀다 하게 끊어지는.

0: 집에 있는 놈, 아 늙은 같은 거야 뭐 별로 큰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1: 물론 가방에서 밀고는 작은 부분품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만 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밀꾼의 해면을 이렇게 한 겹으로만 얇게 대주면 우리 아이들이 어깨가 아파하지 않을까요?
2: 저, 우린 그 애들 거니 그저 든든하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1: 아닙니다. 생각들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의 배낭가방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현재지도의 길에서 한 손은 책가방을, 다른 손은 악기와 서지품까지 들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너무도 가슴에 맺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신 것이 아닌가요?
0: 집에 농지,
1: 저도 딸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을 매일 학교에 보내는 우리 부모들은 물론이고 그 누가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 말이에요. 없었지요. 어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말이. 집에 있는 동지, 저희들이 그만.
0: 예.
1: 동무들, 가방 생산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부대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두 어깨에 그대로 실리도록 우리 모두 생산자의 손이 아니라 부모의 이 손으로 학생 가방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합시다.
0: 맞습니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기사상 덩치 버스죠. 대학생 가방 메이커는 물론이고 거국 처국 중학교에 서학생 가방에까지 이렇게 해면을 무겁게 넣었습니다.
1: 그렇소?
0: 예.
1: 어디?
0: 예, 버스죠.
1: 정말 좋구만. 어? 이젠 우리 애들이 어깨가 아파할 걱정은 덜었어. 완연호, 새학년도 전까지 자신 있겠지?
0: 아이, 걱정 마십시오. 우리 작업반의 일반 재봉기로부터 수직, 수평, 쌍침, 이동식 재봉기들을 싹 다 만가동 시키겠습니다.
1: 그래야지.
0: 예.
1: 역시 반장 동문 나하고 배짱이 맞거든. 어? 아, 반장 동문가 남자라면 내가 친구를 맺는 건데.
0: 응? 되게나. 아, 그럼 이제라도 기사장 동지하고 바지를 바꿔 입을까요?
1: 어? 참, 그 내가 말한 소학교 여학생 가방 있지?
0: 예, 예. 이겁니다.
1: 어.
0: 근데 어디 쓰시려고?
1: 어, 실은 우리 지민 동무의 딸한테 주자는 거요.
0: 아니, 수연이한테요?
1: 전에 낡은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모습이 속이 걸려 내려가지 않더구만. 그래서
0: 에이고, 아, 난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에이. 아니 기사장 동지, 저기 지민 동지가 옵니다. 기사장 동무, 반장 동무, 이걸 좀 보세요. 소학교 학생 가방이 또 하나 완성됐어요.
1: 그렇습니까?
0: 이야,
1: 이야, 이거 만화 영화에 나오는 선현장씨의 그림이 신통한데요. 예.
0: 정말. 이야. 아유, 아, 가방마다 이렇게 그림까지 새기니 이젠 우리 장난꾸러기들이 가방을 삭갈 일도 없겠습니다.
1: 참 집에 너무. 이 가방을 받으시오.
0: 아니, 이건.
1: 예. 네. 이리만 펌쳐 사는 집인 동물 잘 돕지 못했으나, 수륜의 가방이 그 지경이 되도록. 아, 글쎄, 지 엄마가 가방 공장에 있으면서 제 딸한테 낡은 가방을 메워준단 말이오. 예. 자, 어서요.
0: 야, 기사장 동무, 이러면 안 돼요.
1: 아니, 왜 그럽니까?
0: 기사장 동무, 반장 동무, 그 심정은 고마워요. 하지만 난 우리 수연이 하나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배인 동지, 반장 동무, 난 이번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새 가방 도안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우시며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수백 가지의 도안들까지 하나하나 지도해 주셨는데, 공장 책임일꾼인 난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도 새 책가방을 안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지배인 동무,
0: 난 지금도 평범한 기술일꾼에 불과했던 내가 이 공장 지배인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던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시당위원장 동지, 제가 가방 공장 지배인으로 말입니까?
2: 네, 그래서 은옥 동무,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방 공장은 우리 당이 제일 중시하는 어머니 공장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안고 후대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어머니 공장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0: 예.
2: 자, 어머니 공장 지배인도 축하합니다.
0: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

0: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엄한 자류의 품이 든다고 했지요. 그런데 한둘도 아닌 온 나라 수백만 아이들을 키우는 그 옥만 자류의 품을 거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만 여기시는 경의하는 성비서동지가 아니신가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 위대한 사랑에 보답이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1: 진행동무,
2: 기사상동지요. 이건 사법중학교 학생용이고요. 그리고 이건 서학교 학생용.
3: 반장이 넘어.

0: 이런. 아, 그렇게 질 수 없이 세워놓지 말고 부류별로 종류와 색깔별로 차곡차곡 해야지요.
1: 아니, 알았습니다. 그렇지.
2: 아, 반장농무, 우리가 가져온 대학생 가방은 왜 뒤쪽으로 밀어놓는 거요? 에?
1: 아이고, 부분품 반장이요. 아, 이걸 다 세우려니 별 수가 있어야지요. 아, 이런 땐 대학생 가방이야 무게에게 저 뒤에 가서는 게 좋지 뭘 그래요?
3: 뭘요? 아니, 재봉 반장이요. 이 제품 전문실엔 재봉 반장밖에 없어?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1: 아니,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3: 아이, 다 내가 뭐 할 말을 했어?
0: 아,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제품 심사를 받는 이 기쁜 날에 그러다 싸우겠어. 어? 사람들이 참.
1: 오늘.
0: 아, 지변 동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다양화, 다색화, 다종화된 우리나라 가방들입니다. 우리나라 책가방.
1: 이야, 정말 굉장하군요.
0: 예.
1: 참, 기사장 너무 심사원들이 더 차갈 시간이 됐어요.
0: 예, 근데 그 심사원들의 요구성이 보통 높지 않다던데.
1: 정말 그런가 봐요. 시당위원회에서 특별히 선발했다니 준비를 잘해야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이구머니, 그럼 이 가방은 여기.
2: 아니, 재봉 관장 놈, 대학생 가방은 왜 또 앞으로 내오면서 야단이요? 도대체 무슨 변덕이요?
1: 반장 덕무, 좀 전에 내 생각이 짧았어요. 심사를 받을 때야 응당 큰 애들을 앞장에 세워야지요. 뭐.
2: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천매를 맞으란 말이요?
1: 온참, 아, 매 중에 천매가 제일 달다지 않나요? 그렇지요, 지벤덩지.
2: 이 왕드사리 같은 거.
1: 아니, 우리 수연이가.
4: 엄마!
1: 수연아, 너 여긴 왜 아니?
4: 엄마, 나 새 책가방 보러 왔다.
1: 뭐?
4: 대고, 야, 정말 멋있구나. 큰엄마!
1: 아니, 수연아.
4: 큰엄마, 이거 새 책가방이나요?
1: 그럼, 우리 수연인 좋겠다. 달랑달랑 책가방 비거이요. 아유, 자, 봐라.
4: 야, 정말 겁네.
0: 무더니 좋아하는구만. 어?
1: 그러게 말입니다.
4: 나 한번 빌볼래요. 아야.
0: 저런, 빌꿀 꼭 잡아야지 가방을 뜨겁지 않나. 어?
4: 예, 알았어요.
1: 수연아, 가방을 놔라. 어서.
4: 엄마, 한 번만 밀볼래요. 이젠 가방을 안 떨굴게요.
1: 수연아, 그럼 어서. 인차 심사를 받아야 한단다. 어서.
4: 엄마, 한 번만 좀 밀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얘들아, 저거 새 가방이다.
4: 이야,
5: 정말.
0: 헐. 이건 또 뭐야?
1: 아니,
0: 저 집에 농지. 아, 저희들은.
1: 그러게 말이에요.
6: 동무들, 수고합니다.
0: 아니, 시당위원장 농지가.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1: 시당위원장 농지. 그런데 소학생들은.
6: 집에 농무. 저희들이 바로 오늘 제품 심사를 맡은 심사원들이요.
1: 예. 예.
0: 이들이 말입니까?
6: 그렇소. 동무들, 경례하는 김종 농지께서 오늘 심사는 가방을 집중을 이용할 우리 학생들이 하도록 해야겠다고 말씀이 계셨소.
1: 예, 예. 우리 원수님께서 말입니까?
6: 예. 그래서 아니. 학생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가방의 질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아, 참, 집에 너무 소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는 우리 수연이가 심사를 맡았소.
1: 예? 우리 수연이가요?
0: 그게 정말입니까?
1: 그게 정말입니까?
6: 예, 예. 운옥집이 어서 수연이에게 가방을 메워보. 응? 왔어.
1: 어쩌면. 어쩌면.
4: 엄마, 왜 그러나요?
1: 수연아. 지배인 동지, 그만하고 수연이에게.
6: 지배인 동무, 어서.
1: 수연아.

0: 예, 가방 공장 지배인 리오녹 전화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연아, 아직 멀었니?
1: 이젠 다 됐어요. 여건 여력. 엄마, 자요.
0: 아니, 이야, 정말 잘 그렸구나. 가방에 노구리와 곰.
1: 야옹이.
0: 야옹이도 있고.
1: 내가 학교 갈 때 빌 가방이거든.
0: 그래.
1: 예, 나 떠그릴래요.
0: 야, 수연아, 엄만 빨리 현장에 나가야 해.
2: 지배인 동무.
0: 아니, 시당 현장 동무.
2: 아, 은옥 동무, 기뻐하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금 여기 가방 공장으로 오고 계시오.
0: 예,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요? 그게 정말입니까?
2: 그래서 새해 첫 현지 지도로 평양 가방 공장부터 찾아보자고. 올해 자신의 행군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해야겠다고 하시며 지금 유비로

0: 집에 있는 우리 경애하는 김종동 씨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1: 지민 동지, 기사장 동무, 동무들.
0: 동무들, 여기 공장에 제품 견별실부터 찾으신 경례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가방들이 정말 멋있다고, 가방 사태, 가방 풍년이 들었다고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1: 예, 아니.
0: 그러시면서 별 세상의 와무곡 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정말이지 제품 견본실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2: 집에 너무 이젠 됐습니다.
0: 그런데 그처럼 기뻐하시던 경례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소학교 학생 가방을, 바로 우리 수연이가 안고 좋아하던 그 가방을 손에 드시고 밀끈 부분을 한동안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 예.
0: 영문을 몰라하는 저희들에게 그이께서는 밀끈에 이렇게 해면을 끝에서 끝까지 두텁게 놓으면 손이 작은 소학교 아이들은 쥐기가 불편할 것이라고, 어린 아이들의 밀끈에는 해면을 어깨 부위에만 놓아줘야 한다고 다시미 이르시는 것이었습니다.
2: 뭐라고요?
1: 아니, 그럼 그 밀끈 때문에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배인 동지, 반장 동무, 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가방 하나를 버시면서도 우리 수연이랑 어린아이들의 그 작은 손을 제일 먼저 생각하셨지.
3: 지배인 동지.
1: 자책감에 무리를 들지 못하는 저에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상이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다짐한 사랑은 없다고, 어머니의 그 정성은 자식들에 따라 항상 구체적이고 세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일꾼들은 후대들을 위해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온 나라 천만 자식들을 다 품어안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다시금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수연아.
4: 엄마야.
2: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예?
1: 수연아, 너의 그 작은 손을

0: 머리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소리를 꼭 감싸고 있었어. 꼭 감싸고 있었어.
1: 집이로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진성 경의하는 원수님은 우리 모두의

지금까지 지배인 은옥의 김초현, 기사장 상수의 조기용, 작업반장 모니의 김원주, 수연의 리인의, 시당위원회 위원장 인호의 최혁, 부문분 작업반장의 김수봉, 서라의 최혁. 이상 전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광윤 남자 개유철 연출 김은조 편집 어머니의 마음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무도히 건경고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히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기마,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혁명가곡음악 감상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혁명가곡 금강산의 노래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곡 금강산의 노래는 1970년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가곡 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피바다식 혁명 가곡입니다. 그럼 제6장에서 나오는 음악 먼 미저라 지난날 어린 시절에 소중한 피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뉴성 기악 중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뉴송 기약 중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8월 4일 화요일에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 음악을 들으시고 5시 27분에 단시 묶음, 행복에 대한 단상,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에도 역시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7시 24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와 14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35분에는 기행, 한남의 노동계급을 찾아서, 비료 증산에 동원 세차게 울려가는 흥남, 15시에 보도, 16시에는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 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 18시에는 어머니 우리 당의 따사로운 품,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 드립니다. 19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6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나라의 마다들, 20시에 보도, 20시 13분에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1분에는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친정아버지,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38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4일 화요일에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20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 방송은 내일 5시부터 다음 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 음악을 들으시고 5시 27분에 단시 묶음, 행복에 대한 단상,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에도 역시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7시 24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와 14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35분에는 기행, 한남의 노동계급을 찾아서, 비료 증산에 도움 세책에 울려가는 흥남, 15시에 보도, 16시에는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 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 18시에는 어머니 우리 당의 따사로운 품,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 드립니다. 19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6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나라의 마다들, 20시에 보도, 20시 13분에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1분에는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친정아버지,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38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단시 묶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단상. 천지개벽 새 풍경.
1: 지능화 집약화된 이 드넓은 온실 허덕을 혼자서 관리한다고 자랑으로 얼굴도 열매처럼 익은 처녀야. 모금모금 용량액을 모금는 수천 폭의 남새들을 아기처럼 돌보며 남새바다를 날아예는 노는 갈매기던가. 흑한 줌 없는 이 수경 온실에서 한 해에 수십 톤을 생산한다니 하면서도 여기선 로동이 그대로 기쁨이고 향유라누나. 애우린 너에게 이런 힘을 안겨준 로동당 시대는 위대한 변혁의 시대. 산천도 사람들도 천지개벽이여라.
0: 복을 펼친 낙하산.
1: 장공물 뒤덮던 항공육전병들이 금시 낙하산을 타고 여기에 내렸는가. 한해 사이에 이 볼판을 가득 채운 끝간데 없는 온실의 바다. 우리 원수님 가리키신 이 지점에 믿음

0: 장병들 단숨에 기상으로 눈부신 창과를 펼쳤으니 라카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지만 강동지구에 복을 펼친 라카산들은 인민의 웃음을 하늘로 떠올린다네.
1: 열매 축포.
0: 경사롭던 그날에 터져오르던 축포가 아지마다 잎새마다 어리어 맺혔는가. 빨간색, 노란색 딸기며 참외, 푸른색, 보라색 고추며 가지, 갖가지 열매들은 그대로 영롱한 축포런듯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날마다 명절을 맞는 희열인가. 아침 저녁 기쁨이고 노래이라오. 하늘가의 축포는 한순간 피어나지만 남세바다 물들인 열매 축포는 사시절 행복의 웃음으로 만발한다오.
1: 박철령 쓴 행복에 대한 단상, 단시묵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송의 방송은 김충성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전역의 새 시대에 더 높이 나붙기는 3대 혁명의 붉은기는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조국과 혁명이 나아가랍기를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윤철영 선생은 3대 혁명으로 전진하고 승리 떨쳐온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3대 혁명의 위력으로 완성해 나가시려는 것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일찍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 혁명 불국이 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와 3대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루가자를 비롯한 노작들을 발표하시오 3대 혁명 불국이 쟁취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심있게 불려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3대 혁명 불국이 쟁취운동을 시, 군, 연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전 사회적 운동,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에 대한 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에 대한 어서는 위대한 시종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여 오신 3대 혁명 노선을 순결하게 계승하고 완벽하게 구현한 혁명 노선이며 3대 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명시한 혁명 노선입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노선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이 3대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모든 사회 성원들의 혁명화, 기술 경제력의 고도화, 사회 전반의 문명화를 심있게 다그쳐 인민의 리상사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위력한 사상이론적 무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0: 3대 혁명 불국의 쟁취 운동을 시, 군, 연합지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노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부문에서 3대 혁명 불국의 쟁취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지역과 단위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속에 얼마 전에는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가 3대 혁명 불국기를 쟁취했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의 3대 혁명화. 이는 우리 당이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한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노선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홍은주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3대 혁명의 위력이 발휘되는 것만큼 사회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 임경제 모든 부문이 섣부치어 오르고 국가의 전면적 부흥, 인민의 리상과 꿈이 꽃피어나게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조국당후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뚜렷이 확증해지고 있습니다. 전례와 한계를 부정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타오르고 있는 증산의 불길,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힘의 실체들, 나라의 이른 곳마다에 솟아오른 새 시대의 본보기적 창조물들, 수도와 지방의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인민의 웃음소리. 정말이지 이 가슴 벅찬 현실을 통해서 우리 인민은 온몸에 와닿는 강렬한 체험으로써 3대 혁명이 안고 있는 그 무한한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진정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용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당후에 더욱 세차게 휘날리는 세폭의 붉은기와 더불어 위대한 부흥의 시대, 빛나는 강국시대는 반드시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와 보산제철소를 현지에서 여회했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를 찾은 총리는 당제 구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가 맡은 중요 정책 과제 수행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이건 노동계급을 고미해 주었습니다. 총리는 각종 차량들의 생산 실태와 도금 공정의 현대화 추진 정령, 새로 제작한 궤도 전차의 운행 안정성과 의장품의 질 등을 구체적으로 여의하면서 일꾼들과 노동기급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의 높이를 잘 알고 차량 제작의 질적 수준을 더욱 제고하며 도금 직장을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도금 기지로 잘 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성 동지는 보산제철소에서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수요가 날로 높아가는 데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힘을 놓고 회전로의 가동 일수를 늘려 단위 앞에 맡겨진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연관 부문과 단위들에서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협소 도금 공정의 현대화와 차량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 보장할 때 대한 문제, 제철소의 기술자, 기능공 대우와 종업원 후방 사업을 개선할 때 대한 문제 등이 토의 대책됐습니다.
0: 당제 고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초태과학관찰에 매진하고 있는 제치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기급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광물 생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한편 모든 역량을 광물 증산을 위한 대로 총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치공업성 연구원 정명철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성에서는 부서별 단위별 임무 분담을 명백히 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음파강 사연에서는 현재까지 매일 광물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해산청년강산에서는 신부 개발을 위한 갱건설과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확보 강량을 충분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은평제분소에서도 배소류산 생산 공정을 만보하로 돌려 류산 생산을 종상하면서 전자연 생산 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강산 제련소들에서도 자기단의 앞에 맡겨진 과학관철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3: 당 제9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소금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금공업국과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투쟁기세를 고조시키는 선전선동 공세를 공세적으로 들이대는 한편 변화되는 계절 조건에 맞게 기상예보체계와 생산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양수 및 운반 능력을 끌어올리도록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적인 생산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고 기계 설비들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생산 창성을 위한 토대 축성 사업에 중심을 두고 경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기획 수행의 첫해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열이 안고 귀성제염소의 노동계급이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당결정 관철을 위한 결의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운 제염소에서 설비들의 만가동에 필요한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결정지들의 소심 조절을 잘하면서 7월 계획을 초과 완수했습니다. 남영제염소의 제염공들도 증발지, 보관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위험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면서 일별 순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했습니다. 한 톤의 소금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서 금성제염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예견되는 날씨 조건에 맞게 소금밭 보수를 깐지게 하고 양수동력 설비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려 짠물 조작 능력을 1층 제고했습니다. 연백제염소에서도 설비관리, 기대관리의 과학화와 제품의 질 제고를 주선으로 틀어지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활용해서 소금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0: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이후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청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황희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올해 도적인 전용 단위로 선정된 장년군 안에 10여 개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들의 위원회 일꾼들을 파견하여 청년들과 같이 일하면서 정치사업과 초급 일꾼들의 실무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많은 도서와 식료품을 장년군 청년동맹위원회와 속장농장, 화원농장에 넘겨주고 청년기동 해설대 활동을 벌여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청년들의 열의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편 황해북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량강도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청춘 시절의 감높은 위원으로 조국 번영의 주초를 다져온 전세대 청년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서 182여 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의 삶의 좌표를 정한 것을 비롯해서 각지 청년들의 애국열의는 나를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3: 당의 구상이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일치시키고 당 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 가려는 청년들의 열렬의 애국정신과 투쟁기상이 수도의 대건설장에서도 세차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화송지구 5단계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연 4만 천여 명에 달하는 평양시안의 청년들이 야간 지원 청년 돌격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어머니 당의 수건을 빛나게 실현하는 데서 일꾼들과 동맹원들이 선봉적 역할을 다하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긍정적 소행들을 논리 속에 선전해서 그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 주었습니다.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내각과 성중앙기관을 비롯한 시안의 각급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건설장에 달려나가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고 있습니다. 제육성과 평양 외국어 대학의 청년 동맹원들은 야간 지원 청년 돌격대 활동에 적극 참가해서 어려운 일감들을 스스로 찾아하면서 인민의 리상거리를 보란듯이 일도세우는 거창한 사업에서 한몫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동량 운반과 지뢰 정리를 맡아 책임적으로 해제끼고 있는 조선태권도위원회, 봉합무역국 등의 청년들의 소행은 저국의 융성 번영을 위한 길에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가려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의 뚜렷한 발현으로 됩니다. 대성무역지도국, 낙원무역지도국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동맹원들도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있는 건설자들에게 격려의 편지와 지원물자를 안겨주면서 그들을 적극 고미해 주었습니다. 야간 지원 청년 돌격대에 탄원하는 청년들의 수가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는 속에 돌격대원들은 모래 및 혼속 운반, 벽돌 및 블록 나르기 등 많은 작업 과제들을 수행했습니다. 화송지구 5단계 건설장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수도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은 나날이 변모되는 수도의 대건설 전역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0: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1년 내내 바람세찬 전야에서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참으로 충성스럽고 돋보이는 고마운 애국자들로 감높이 내세워주는 어머니 당의 운정에 받들려 수도 평양에 농업 근로자들을 위한 견학서가 새로 일도섰습니다.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농민 견학서를 새로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풀어주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농군맹중앙위원회에서는 견학소 건물을 훌륭히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설계와 시공 역량 편성, 자재 설비 보장과 관련한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했습니다. 사상공세, 선전선동공세가 강력히 전개되는 속에 건설에 쫓아나선 농군맹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공정별 작업과제를 질적으로 수행하면서 공사를 입체적으로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연건평이 7천여 평방미터이고 14층 건물로 되어 있는 견학소에는 수백 명의 견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침실들과 식사실, 오락실, 기념품 상점 등 다양한 봉사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건물 내외부의 모든 요소들이 견학생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할 수 있게 꾸려진 평양 농민 견학소가 일도성으로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정서 생활기지가 또 하나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전야마다의 성실한 땀과 양심을 묻으며 풍요한 가을을 안아온 다수학 농민들을 비롯하여 모범적인 농업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될 평양 농민 견학소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 그 다음 중국의 습근평 주석이 7월 30일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사업에서 나서는 과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제 18차 대회 이래 당중앙은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

하고 강화했으며 당이 새 시대 강군 목표를 명백하게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병들이 당의 영도를 받들고 당을 따라

0: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강철남, 방은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촌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5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4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강계,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라손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총진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신의주 35도씨, 해주 36도씨, 사리원, 강계 35도씨, 원산, 함흥 31도씨, 송진 28도씨, 해산 32도씨, 남포 34도씨, 라손 27도씨, 해송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송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6도씨, 34도씨, 신의주 25도씨, 35도씨, 해주 26도씨, 35도씨, 사리원 26도씨, 34도씨, 강계 22도씨, 33도씨, 원산 24도씨, 31도씨, 함흥 24도씨, 31도씨, 송진 23도씨, 29도씨, 해산 22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4도씨, 라손 23도씨, 28도씨, 해송 27도씨,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과 내일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

0: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산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산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산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산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보도입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9차 대비는 새로운 5개년기의 기간 지방발전 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쳐 해마다 지방과 농촌을 새롭게 변모시키며 전국인민들의 물질문명 생활에서 보다 큰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비가 제시한 웅비한 강령에서 지방변혁의 역사적 위협은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된다는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히고 있으며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앞당겨질 붕번영할 조국의 내일을 확신성 있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지방공업성 실장 조충일 동기는 너무도 뿌듯하고 벅찬 내 조국의 변혁상을 안아볼 때면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진정이 가슴에 뜨겁게 오리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역사적인 당정인의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에서 지방 인민들이 승망이자 우리 당의 수건이고 지방공업이 발전이자 지방의 발전이며 지방의 발전이자 국가의 전면적 부흥장성으로 되기에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주저없이 단행해 나갈 중대 결심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청취동지십니다.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으신 분, 이 땅의 아들, 딸들은 천만이어도 보살피고 품어안으시는 정의는 진함이 없고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 경의하는 청소정지식의 온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역사적 위협으로 또 맡아 놓으신 것입니다.
0: 인민에 대한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사랑, 후대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라고는 일떠세워 넘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성스런 책임감에 떠받들려 조국 땅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기적 같은 현실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공업성 부원 박무성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방변혁의 역사적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하고도 줄기찬 투쟁에 앞장에서 우리 오보일께서 찾고 또 찾아주신 수많은 거장들과 헤쳐가신 길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적시고 있습니다. 함죽은 지방공업공장건설장, 평안북도 지방공업공장건설장들,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 정말 지방변혁의 역사적 위협을 우리 대에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철석의 우지를 안으시고 우리 청미서동지께서 고르신 건설장의 험한 길은 9월 말이며 저국의 휘황한 내일을 위한 새로운 창조의 설계들을 펼치시느라 지시하신 밤은 또 얼마인지 우리는 다는 모릅니다. 진정 이 땅에 새겨진 하나하나의 감동 깊은 이야기들은 어느 곳이나 다이 세상 그 어느 용도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도없이 고귀하고 지극한 인민사랑의 전설들이고 저국 청사에 빛나는 페이지들을 깊이 새겨 후세토록 길이 전해갈 불멸할 미인실록입니다.
0: 무슨 일을 하나 구상하시어도 인민들에게 안겨지게 될 복리를 먼저 생각하시며 가장 과학적이고도 주도 세밀한 전략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권위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완전무계란 방략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총기서 동지의 거창한 실천의 세계에 떠받들려 인민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난금도 아낌없이 기울이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의 진정에 떠받들기어 우리 인민의 세계적인 숭망은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 이땅 위에는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3: 당 제9차 대비 결정관철의 분기에 나선 강서 분무기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도 높이 증산투쟁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상원과 촌성 노동계급의 투쟁정신, 투쟁본대를 따라 배우기 위한 화선식 정치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이면서 경제작전을 치밀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기획관리, 기술관리, 노력관리, 솔비관리, 품질관리 등을 과학화하면서 혁신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고 후방 공급사업을 강화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 대중의 앙양된 요리가 더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한 분무기 생산 계획을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데 맞게 설비 보수와 정상 가동에 필요한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기술개발연구실 기술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실속 있게 벌여 배낭식 분무기, 물분무기 등 제품의 질 제고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생산성을 1.5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 높이 월요 작업반과 사철 작업반, 압출 작업반의 노동자들은 월요들의 세척과 선별을 기술 교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작업반과 조립 작업반 등에서도 로력과 자재를 훨씬 절약할 수 있는 각종 지구 장비들을 제작 이용하고 부분품들의 조립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면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0: 당제 9차 대비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 해구합관틀에 매진하고 있는 사리온 방직공장에서 증산경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당결정관설에 떨쳐나선 대중의 정신력을 고조시키는 현장통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직장별, 작업반별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천을 생산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열이 안고 직포종합작업반의 노동자들이 세기준 세기록 창조를 위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대들의 정상가동이자 곧 생산실적이라는 관점 밑에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간직게 하고 직기들의 가동시간을 늘려서 충성의 순회길에 자랑스러운 혁신의 자욱을 새기고 있습니다. 현장 기술 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해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끌어올리고 있는 샤트천 방적직장과 공기직기 작업반에서는 기대들의 배치 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순회 방법과 능률적인 실익기 등을 받아들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방종합작업반들과 직포직장들에서도 공정간 맞물림을 긴밀히 하고 효율적인 작업방법들을 활용하면서 다기대 다추운동을 활발히 벌여 증산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권사종합작업반과 연사종합작업반 등에서도 기술혁신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기대마다 만가동 만과를 보장하면서 일정기획 수행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고 기능공이 신입공을 도와주는 집단주의 기풍이 남김없이 발휘되는 속에 사리원 방직공장의 90여 명의 종업원들이 2년 분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3: 다음, 러시아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최근 따스통신사 총 사장과의 회견에서 현재 서방 세계 전체가 러시아와의 싸움에 나선 심각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이 또다시 전략적 패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에서 각종 반러시아 단체를 조직하고 러시아 연방의 분열을 위한 그 무슨 지하투쟁 자금을 모으는 러시아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그는 서방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현대적인 무기를 납입하고 고도 기술이 도입된 신형 미사일 방위 체계들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까발혔습니다. 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나치스 정권을 유지할 것을 고집하며 분쟁 조정과 관련한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지만 러시아는 굽어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국익은 무엇보다도 대국으로서의 자주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호철 김은주였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이연안, 토산, 이촌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5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4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강계,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라손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총진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평성, 신의주 35도씨, 해주 36도씨, 사리원, 강계 35도씨, 원산, 함흥 31도씨, 총진 28도씨, 해산 32도씨, 남포 34도씨, 라손 27도씨, 개성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총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6도씨, 34도씨, 신의주 25도씨, 35도씨, 해주 26도씨, 35도씨, 사리원 26도씨, 34도씨, 강계 22도씨, 33도씨, 원산 24도씨, 31도씨, 함흥 24도씨, 31도씨, 총진 23도씨, 29도씨, 해산 22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4도씨, 라손 23도씨, 28도씨, 개성 27도씨,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과 내일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중기 일기 예보입니다.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8월 7일에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10mm의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8일에는 동해안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7일과 8일에 북부, 동해안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벼락이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9일에 북부 내륙, 동해안

0: 하도시 높을 곳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희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7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 해산,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8일에 평양, 평성, 남포시에서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개성시에서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강계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송진, 해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9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 원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청진, 해산,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10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11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남포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개성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희산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의 기온이 제일 높아질 6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 35도씨, 신의주시 36도씨, 강계시 33도씨, 원산시 31도씨, 함흥, 해산시 32도씨, 총진시 29도씨, 라선시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 조선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서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일과 9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0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1일에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1: 희망 넘친 내 더국을 노래에 담아

0: 저선주한 방송입니다. 주체비업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아이들도 많습니다. 허나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저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나라. 아이들의 교복과 책가방, 학습장은 물론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에 위대한 어머니당의 따뜻한 손길이 깃드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는 진정 아이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끝없는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열화 같은 정이 펼친 사랑의 화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2026년 3월으로는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에게 공급할 교복을 실은 한 대의 학생 교복 수송차가 만경대 구역의 온화한 소학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대형 수송차에 실린 학생 교복은 불과 세 번. 이 소식이 지난 6월 23일 러동신문에 실렸을 때 참으로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사람들로구나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됐다고 격정 속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어 만경대구역 공업상품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우리와 만난 경리 김순희 동지는
1: 며칠 전 사업계에 입학하게 될 우리들에게 교복을 공급하기 앞서 교복 입표 보기를 진행하던 중에 이상치 못했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보험을 잰 지 얼마 안 됐는데 세 명의 어린이가 그새 얼마나 컸는지 새 교복이 입혀보기 전에 벌써 작아졌습니다.
0: 아이들의 몸재기를 진행한 유치원 교양원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잘못이긴 한듯 몸둘바를 몰아입고 교복을 씻고 온 성원들은 또 그들대로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다 타산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이제 개학날까지는 불과 며칠. 평양 학생 교복 공장과 평양 학생 신발 공장, 만경대구역 공업상품관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세 명의 어린이들이 산뜻한 새 교복을 입고 12년째 꽃 때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히 조직됐습니다.
1: 우리는 그날 중으로 긴급조의 사업을 했습니다. 학생 신발 공장과 학생 교복 공장들에 나가서 세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교복과 신발들을 학교들에 보내줬습니다. 얼마 전 우리 관리소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음의 사랑과 운전요리인 새 교복들이 더욱 정이 가닥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들과 정업원 모두가 떨쳐나서 학생 교복 보관고를 훌쩍 꾸려놓았는데 이제는 많은 양의 교복을 얼마인지 보관해놓고 제때 원만히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완비돼서 이 사업에서 또 한 걸음 내짚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 위에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필동지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고 학생들을 위한 공급사업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도달해 나가겠습니다.
0: 취재를 마치고 만경대구역 공업상품관리소를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 학생 교복 운반차가 안겨들었습니다. 진정 세 명의 학생들을 위해 달린 학생 교복 운반차에는 세 벌의 교복만 실려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한없이 순간 후대 사랑이 실려 있었고 온 나라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 것을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정책이 실려 있었습니다.
2: 학생 교복 이야기 이는 위대한 오보의 후대 사랑 속에 새겨진 하마는 이야기들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해 지역 아이들이 특별 기빈이 된 이야기와 조제품 이야기, 그리고 민들레 학습장 이야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에 또받들려 태어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올려주는 원아들의 6.1절 이야기도 있습니다.
1: 평양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2014년 6월 1일 우리 평양 A군을 찾아주시었습니다. 주는 마당으로 들어오시는 그에게 6.1절을 맞는 원아들을 찾아주시어 정말 고맙다고 존중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인사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국제아동절을 맞는 평양 A군 문화들이 보고 싶어 왔다고, 아이들이 명절인데 자신께서 6일 오지 않으면 어디에 가겠는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저는 문화들이 오늘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진행한 유난 모임에도 참가하고 시와 구역의 책임일 분들, 주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저희 보고를 들으신 중요한 그이께서는 유난 모임에 참가했던 문화들이 있는 이실로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이때 어느새 알았는지 오나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엎어질 듯 막 달려나왔습니다. 오나들이 너래 제1세지어를 씩씩하게 불러들었을 때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좋은데 너래만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몸소 가지고 오신 요구르트를 오나들에게 하나하나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를 맛있게 먹는 오나들의 모습을 한명한명 눈여겨보시면서 몸이 약한 오나들에게 꿀을 공복에 냉수에 타서 한 달만 먹이면 알더리가 있다고, 어릴 때부터 운하들에 대한 보육을 정상적으로 자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중요한 그이께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양원들을 둘러보시면서 많은 운하들이 동무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당에서는 운하들을 풀꽃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키우려고 한다고 확신에 넘치어 말씀하셨습니다.
0: 평양 애육원 원장 최성남 동지 이야기 들을수록 가슴 저져옵니다. 애육원의 여러 것을 바라보시며 아이들이 명절을 잘 세고 있다니 기쁘다고, 하나같이 밝게 웃는 것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다음날 애육원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원아들에게 특별 요리를 차려주도록 여러 차례나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해주시고 일꾼들이 직접 애육원에 나가 원아들을 기쁘게 해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없는 특별 요리였습니다. 혁신자나 공로자도 아닌 철부지 원아들을 위해 이런 요리가 펼쳐졌다는 이야기가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에 있어 보았습니까? 정녕이 이것은 후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만이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특별 연애였습니다. 원산여가온 애육원이 전하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올려주는 것입니까? 2015년 6월에 못 잊을 화폭을 돌이켜보는 원산 애육원 원장 김경욱 동지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3: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2015년 6월 1일 우리 오나들에게 안겨줄 새집이 보고 싶으시오 준공을 앞둔 우리 원산 육아원 애육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과 정을 담아 원산 육아원과 원산 애육원 준공식을 할 때 중공 태풍은 오나들이 꿈쾌하여야 한다고, 오나들이 자기가 살게 될 집에 이사하면서 중공 태풍을 자기 손으로 꿈쾌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살게 될 집에 중공 태풍을 꿈쾌 될 줄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 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화폭이 중공식장에 펼쳐졌습니다. 새똥옷을 곱게 떨쳐입고 기웅성스러운 자그마한 손에 가위를 쥐고 중공 태풍을 끌는 아이들, 어린이들의 작은 키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허리 굽혀 태풍을 누리고 서 있는 군인 군술자들과 육아원 애원의 일꾼들, 실로 허무는 이 감정, 격정 없이 대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저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천만 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오보의 사랑으로 온 아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고 활짝 뽑혀주시는 경리한 원수님에 대한 다음 없는 감사의 종으로 세차게 꿇어본 지였습니다.
0: 예로부터 고아란 말은 동정과 불행의 대명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국에는 부모 잃은 아이는 있어도 부모 없는 소름에 그늘진 아이는 없습니다. 한점 그늘 없이 씩씩하게 자라는 온 아들의 행복 넘친 모습. 이는 정녕 우리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꽃피운 긍지 높은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승엄이 오르릅니다. 2023년 새해의 첫날,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참관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저국 본영의 새로운 한 해를 소년단원들의 밝은 웃음소리, 당찬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위협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나큰 힘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는 아이들에게서 힘을 얻는 당, 바로 이것이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신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또 하나의 진모습이며 여기에 그 어느 당도 따를 수 없는 우리 당의 강인성과 위대함, 무진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사랑의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그 일을 높이 모시어 내 저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962년에 창작된 가요 내 나라는 저하라를 보내드렸습니다.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송, 창송,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사를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8월 4일 화요일에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에 조선노동당의 위력이자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이고 힘이다. 이런 제목의 논설과 박태성 내각 총리가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협소와 보산 제철소를 현지 료의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강서 분무기 공장에서 연간 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증산투쟁에 매진하고 있는 소식과 김책 제철연합협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분발력을 배가하며 철강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한없이 다시마신 어버이의 정 이런 제목으로 강동군 식료공장에 깃든 가슴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와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에 새겨진 경련인 좀비 소동지의 위민 혼신의 자욱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한 정사를 위해 주신 특별 과업 이런 제목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사 오재원 동지의